0: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의 주일 아침 싱그러운 새소리처럼 우리 마음을 밝게 깨워주는 노래였죠. 에바 캐스디 송버드 첫 곡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의 사찰마다 오색 연등이 하늘을 가릴 듯 가득가득 달려있는데요. 거기에 매달린 소원들이 또 띠를 이루고 있죠.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전쟁 속에 있는 지구촌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제일 먼저 당도하기를 바라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주일이라서 어제부터 대체 공휴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속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의 시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전 지구촌으로 자비와 사랑 평화가 가득가득 온누리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소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백은의 문자 샵 1053 12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순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순의 마음술래. 우리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건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순의 마음술래 함께 할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IS 동선은 봅니다.

0: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바람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두려움 없이, 걸림 없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초기 불교 경전 수타치파나의 그 유명한 대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내 안의 사자와 바람과 연꽃을 깊이 사유하며 함께 술래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스냐의 마음 술래.

어느덧 산사에는 실록이 짙어지고 처마 끝 풍경 소리마저 따스하게 느껴지는 요즘, 부드러움이 가진 위대한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강화도의 한 사찰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곳엔 돌과 도자기를 정성스레 쌓아올린 장엄한 벽이 하나 있었지요. 지난번 무서운 폭풍과 번개가 몰아쳤음에도 아슬아슬하게 놓인 그 도자기들은 보란듯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스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도자기들은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란다. 그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 모난 곳 없는 부드러움이 있을 뿐이지. 거센 바람도 부드러운 원형의 몸체 앞에서는 그저 결을 따라 비켜갈 뿐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쯤 알아들은 표정이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어른인 제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강해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날카로움에는 더 날카로움으로, 강한 것에는 더 강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이끄는 힘은 거대한 외침이나 강한 부딪힘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며 긴 호흡 끝에 빚어낸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둥글기에 맞서지 않고 모나지 않게 부서지지 않는 그 유연함 말입니다. 부드러움의 원형을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 부처님의 자비에서 발견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모성애, 그리고 중생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천개의 손과 눈으로 보살피는 관세음보살의 마음. 이 둘은 서로 깊이 닮아 있습니다. 치우침 없이 있는 그대로를 품어 안는 넉넉한 원형의 품. 우리는 그 따뜻한 고향 같은 품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이런 물음을 해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모서리는 아니었는지, 혹은 나 자신을 너무 뾰족한 잣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도자기 한 점을 빚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내 곁에 이웃을 바라볼 때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둥글게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거센 비바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난 마음이 부드러운 원형의 사랑 안에서 쉬어가고 우리 마음마다 자비의 등불 하나씩 환히 밝혀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둥글기에 맞서지 않고 모나지 않기에 부서지지 않는 그 자비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래봅니다.

Sales and Crofts, Wind Flowers. 바람에 흔들리며 꽃은 피어나죠. 주일 아침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은빛소녀의 마음 술래. 오늘은 김용순의 에세이 자비는 둥글고 부드럽게 스민다 라는 글 함께 나누었는데요. 언젠가 강화도 사찰의 돌벽 사이에 놓인 도자기. 그 전날 거센 폭풍과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한 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접착제가로 붙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리번 거리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그냥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부드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둥글기에 맞서지 않고 모나지 않게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 결을 따라 비껴가게 하는 유연함. 우리 삶의 세차게 흔드는 시련의 바람 앞에서도 맞서 싸우기보다는 휘어질 줄도 알고 그리고 부드럽게 그렇게 비껴가는 그러한 유연함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 덴버, 팔로우 미, 제니스 이안, 앳 세븐틴.

존 덴버, 팔로미, 제니스 이안, 앳 세븐틴.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뾰족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에게는 또 날카로운 모서리가 되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내 안의 거친 마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노래였죠. Be thankful for what you got. 윌리엄 드본이었고요. 사랑 앞에서는 서툴다? 이것조차도 진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본 엘리먼이었어요.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B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빛 수녀의 마음 술래 오늘은 부드러움의 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도 보내주세요. 샵 1053, 요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5월은 또 성모성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중생을 품는 부처님의 자비 닮아 있습니다. 부드럽다라는 거. 치우침 없이 있는 그대로를 품어안는 넉넉한 원형의 품입니다. 이게 뭐가 나고 네모나면요. 품기가 어려워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원형, 둥그런 품이 필요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은 자꾸 더 강해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뾰직해져야 뭔가 뚫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살다 보면요, 필요한 건 강해지는 것보다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둥글기에 맞서지 않고 모나지 않게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에 모서리 뾰족함을 조금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자 또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가장 부드러운 고향, 그리고 원형, 그런 따뜻한 품이 되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니트 그리티 더트 밴드 올드 그 타임즈 데이빗 말렛 가든 송.

니티 그리티 더트 밴드 All the Good Times, 데이빗 말렛 가든 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가든 송을 들으면서 그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일과 정원을 돌보는 일이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원은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잖아요. 햇살을 받고 비를 견디고 시간을 통과해야 천천히 생명이 자라나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생명이 쑥쑥 자라나진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자비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날 이해해주고 또 누군가를 품어주고 세상에 이런 모든 모난 마음들이 이 조금씩 조금씩 원형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부드러운 원형의 사랑 안에서 쉬어가고 우리 마음마다 자비의 등불 하나씩 환히 밝혀지는 그런 나날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차드 톰슨 Open Up Your Door, 시나 이스턴 모닝 트레인.

리차드 탐슨 Open Up Your Door, 시오나 이스턴 Morning Train. 둥글게 맞서지 않고 모나지 않게 부서지지 않는다. 둥글게 깎아낼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과 주일의 은총이 겹친 오늘입니다.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가족들과 나누는 자비와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주스 뉴턴 엔젤 오브 더 모닝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철은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하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

0: M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같은 화면을 오래 띄워두면 이미지 일부가 잔상처럼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땐 화면 보호기를 설정해두면 좋은데요. 전원을 완전히 껐다 켜는 것도 좋지만 바쁠 때는 그 부팅 속도조차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화면을 꺼두면 불필요한 얼룩이 남는 걸 막을 수 있고 계속 켜져 있던 모니터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우리에겐 오늘 같은 휴일이 화면 보호기 같은 날입니다. 마음에 남은 피로와 감정은 오래 번지지 않게 잠시 덮어두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 천천히 숨 고르는 시간, 오늘 첫 곡입니다.

0: 소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세르게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었죠. 여섯 손, 그러니까 세 명의 피아노 연주자를 위한 로망스 A장조 들려드렸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로, 알렉산더 멜리코프, 그리고 알렉산다르 마자르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했는데요. 이름이 다 알렉산더인데 나라 국적이 달라서 스펠링이 다 다르네요. 재미있는 알렉산드르, 알렉산더 세 명의 연주였습니다.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 인디언 퀸, 인도 여왕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잉카와 아즈텍, 즉 이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오페라인데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여, 예, Twice Ten Hundred DTs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데이비 토마스의 노래,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할리퍼셀의 인도 여왕 가운데에서 수많은 신들이여 들으셨습니다. 바리톤 데이비 토마스의 노래, 존 엘리엇 가디너가 이끄는 잉글리쉬 바록 솔리스트가 연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음악의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 음악을 둘러싼 시대의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작품과 악기의 주제는 호른입니다. 작곡가들은 대개 뛰어난 연주자들을 보면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곡가들이 특정 연주자가 아니라 혹은 특정 청중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청중 혹은 뭐 미래의 청중을 위해서 곡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항상 뭐 거의 언제나 특정 연주자를 염두에 두고 연주자 혹은 가수를 염두에 두고 곡을 썼죠. 그래서 그 연주자의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해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가려주는 그런 곡들을 썼습니다.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대부분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연주하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작품들은 특정한 가수나 연주자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쓴 호른 작품들은 거의 모두 한 명의 비르투오서 연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요세프 로이트게프라는 명인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아주 꼬맹이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런 연주자였고 잘츠부르크에서 함께 활동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또 빈에서 다시 만나서 빈 시절에 이 로이트게프를 위해서 호른 협주곡 또 네 곡이나 썼고 그 밖에 다른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로이트게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작품 자필악보를 보면 유독 낙서도 많고 장난도 많습니다. 뭐 멍청이를 위해서 쓴 곡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짓궂은 농담도 있고 막 색깔로 색칠을 악보에 한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의 호른은 지금의 그 우리가 아는 호른 혹은 프렌치 호른과는 거의 완전히 다른 악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밸브가 19세기에 생긴 다음부터는 음색이 고르게 또 반음계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됐지만 본래 호른이란 악기는 그야말로 나팔입니다. 밸브가 없이 그 입술을 조정하고 또 이 끝부분에 손을 넣어서 그 핸드 호른이라고 불렀죠. 손 동작으로 이 음색을 내는 음을 내는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반음계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연주하기도 아주 힘들고 또 음색도 고르지 않은 악기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불기가 힘든 대신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가진 색채가 대단히 다양한 악기였죠. 장단점이 다 있는 셈인데 다만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이트게프는 아주 뛰어난 비르투오스여서 모차르트는 이 친한 친구를 위해서 호른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협주곡을 보면 이제 로이트게프가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배려해서 점점점 그 기교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그런 아주 배려심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모차르트가 로이트게프를 위해서 쓴 첫 번째 작품 호른 5중주 E플랫 장조입니다. 실내악이지만 사실상 협주곡과 같은 콘체르탄테 기법으로 쓴 호른이 독주자처럼 협주곡의 독주자처럼 활동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호른 5중주 E플랫 장조 쾌일번호 407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들려드립니다. 마이클 톰슨의 호른 연주, 이 내추럴 호른, 모차르트 당대의 호른입니다. 그리고 고음악 아카데미 실내악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른 5중주 E플랫 장조 교회 번호 40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이클 톰슨의 내추럴 호른 그리고 고음악 아카데미 실레아 강상블의 연주였습니다. 통상적인 현악 4중주는 바이올린이 2대 비올라 첼로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는 바이올린을 하나로 줄이고 비올라를 2대를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음색이 또 음역이 호른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게 있으면 또 퇴보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옛 악기들이 지금 악기보다 연주하기가 좀 힘든 측면은 있지만 음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질이냐 양이냐 영어는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5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거의 베토벤 또 흔히 습관처럼 초임박해서 뭐 당일날 악보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연날 아침이 돼서 악보를 받아보고 사실상 연주를 리허설도 없이 초견하다시피 브리지워터가 연주했는데도 연주를 썩잘 해내서 베토벤이 아주 만족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나중에 또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 크로이처에게 헌정했지만 크로이처는 이 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은 크로이처가 아니라 브리지워터라고 제목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브리지워터는 즉흥 연주의 달인이기도 했고 당시 연주 관습도 그래서 이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할 때도 즉흥적인 장식이나 이런 면들을 이렇게 붙여서 아주 자유자재로 연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연주 관습이 사실상 거의 흐릿해졌죠. 그래도 요즘 이렇게 또 연주를 시도하는 젊은 또 연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즉흥적인 면모가 구사된 해석을 골라봤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번호 47번 크로이처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들려드립니다. 히로 그로사키의 바이올린 린다 니콜슨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 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크로이처 1악장이었습니다. 히로 그로사키의 바이올린, 린다 니콜슨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990년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는 아르보 페르트의 베를린 미사가 초연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다음 해죠. 이 해에 1990년 독일 가톨릭 교회의 신자대회가 있습니다. 신자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를 위해서 위촉받은 작품입니다. 미사 통상문, 통상적인 통상문에 알렐루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위한 이 부속가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님이여까지 붙어 있는 작품인데, 이 아르보 페르트의 틴티나블리 기법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죠. 오늘 아르보 페르트의 베를린 미사 가운데서 글로리아 대영광송 그리고 오소서 성령님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두곡 들려드립니다. 터누칼리우스 대가지 위하는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실내악 장단 그리고 탈린 실내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르보프르트의 베를린 미사 가운데서 대형광송 글로리아 그리고 오소소 성령님 베니상테 스피리투스였습니다. 터누 칼리우스테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실내악장단 탈린 실내악단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카를 프리드리히 아벨의 비올 독주곡을 알론 자리엘의 류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이브 첫 곡이었습니다. 아람 하차투리안의 가장 무도회 모음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왈츠 들려드렸습니다. 로리스 티에크나보리아니 지휘하는 아르메니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루트비 아우구스토 레브룬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그라치오소 들려드립니다. 바르트 스네이만의 오보에 얀 빌람 더 프린트가 지휘하는 라디오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 들려드립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미사 C단조 쾌헬 번호 427번 가운데서 자비성 키리에 먼저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크루스픽수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에딘 스피리툼 상툼 성령을 믿나이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볼카토의 노래,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라 카펠라 나시오날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 콩세르 드 나시옹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상시 좀 듣기 힘든 그런 곡들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안 한에서는 이 에딘 스피리툼을 이렇게 쾌헬 337번 이 회개한 다윗에서 복원해서 연주한 판본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른 판본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차르트가 직접 쓴 음악을 바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위화감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루스픽수스 같은 곡이 이제 소프라노 아리아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왜냐하면 이 모차르트가 쓴 크레도 앞부분에 이미 아주 아름다운 이 소프라노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키리에도 소프라노 솔로가 두드러지는데, 소프라노 독창이 좀 많은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완성된 형태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키리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듣는 경우보다 굉장히 템포가 빠르죠. 그래서 사뭇 또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모차르트가 직접 지휘하고 아내 콘스탄체가 이 소프라노 독창을 맡았던 초연대는 어떻게 연주를 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짤츠부르크의 그 초연 장소인 그 수도원 성당에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미사곡에 이렇게 어울리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연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루카 굴리엘미의 복원판에 의한 조르디 사발의 새 앨범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새 음반은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모은 앨범입니다. 이두 작곡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함께 커플링한 이 앨범은 정말 많은 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죠. 거의 뭐 슈만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커플링만큼 흔하다는, 이건 좀 약간 과장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막심 벵게로프가 로스트로포비치 지휘로 연주한 녹음한 앨범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 앨범은 체코에서 솟아오른 신성 연주자죠. 다니엘 마테이차가 토마시 네토필이 지휘하는 프라 방송경악단과 함께 녹음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 마테이차는 이제 뭐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래요. 몇년 전부터 눈부시게 유명해진 정말 그 새로운 영스타라고 할수 있죠. 벌써 이 슈프라폰 레이블에서 세 번째 앨범인데, 본격적인 협주곡에도 도전했습니다. 연주 경향은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같은 경우는 특히 초연자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이래에 약간 뭐랄까요, 좀 서두르지 않고 충만한 감정을 드러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레오니드 코간 이래 굉장히 정열적이고 외향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니엘 마테이차는 명백히 후자의 경우인데, 코간의 정신적 후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화끈하고 내면적이지 않은 그런 외향적인 연주를 들려줍니다. 물론 뭐 어떤 해석이든 제대로 잘 연주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 앨범 역시 토마시 네토필의 빈틈없는 그런 지휘에 힘입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연주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관현악의 색채와 긴밀한 앙상블이 아주 두드러져서 화려한 독주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앨범의 숨은 공신과도 같다는 느낌인데요. 오늘 이 프로코피에프와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가운데서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그중에서 파사칼리아 악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마테이차의 바이올린, 토마시 네토피리 지휘하는 프라 방송경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번 가운데 3악장 파사칼리아였습니다. 이 4악장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부분이 좀 갑작스럽게 끝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파사칼리아라는 거대한 이 춤곡 형식으로 볼 때는 또 완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니엘 마테이차의 바이올린, 토마스 시네토피리크는 프라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네, 파사칼리아, 쇼스타코비치의 파사칼리아와 함께 오늘도 또 작별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네요. 슈베르트의 곡을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세레나데 썰번호 567번째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살다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버텨내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마쳤다는 성취감, 오늘도 무사한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

호감, 이런 사소한 감정이 쌓여 삶에 꼭 필요한 근력을 이루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울퉁불퉁한 큰 근육보다는 안 보이는데 숨어있는 잔근육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삶의 균형을 잡아서 주저하지 않게 하고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 오늘도 그런 힘을 기르는 중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데레사입니다. 5월 24일 주일 첫 곡으로 한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려드렸습니다.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고 모든 거를 다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날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는 대단한 성공이나 거창한 결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겨우 끝낼 때 느꼈던 그 안도감, 무사히 하루를 잘 보냈구나 하는 평온함,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꼭 몸에 있는 장근육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더빌더의 그 커다란 근육처럼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실제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런 작은 근육이 아닐까 싶어요. 삶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마음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을 살기 위해서.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허윤희 리포터님은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런 때 별로 없으신가요? 장근육이 워낙 많아서?
1: 아니요. 장근육은 없고 살만 많은데요. 삶을 놓아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좀 도망가고 싶을 때는 있잖아요.
0: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때?
1: 근데 그냥 해야 되니까. 아. 네,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 요즘에 그 쇼츠 보면은 네. 적당히 보긴 해야 되는데 좋은 말들도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그냥 해. 이 새 음절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유해진 배우님이었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갈등을 갖고 우린 다 살아가구나. 지위가 높든 유명한 어떤 배우가 됐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든 저처럼 뭐 이런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는 리포터가 됐든 그 각자의 자리에서의 갈등이나 힘듦은 네. 누구나 있구나.
0: 맞아. 네. 어디에서든 있죠.
1: 네.
0: 맞아요.
1: 그리고 너무 이제 빠른 세상을 저희가 살다 보니까 이 불안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좀 자신의 상황을 좀 깨닫고 예, 한 발 한 발 그냥 가느냐. 그냥 해. 이게 그냥 하는 거죠. 뭐 도망 못 가니까. 어떤 때로는 정말 막 그 그냥 어디 이렇게 차를 갖고 가다가 그냥
0: 다른 데로
1: 직진해서 그냥. 막 가고 싶기도 하고
0: 맞아,
1: 그냥
0: 맞아.
1: 돌아서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오늘 또 어떻게 이걸 해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그냥 해야죠 뭐.
0: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메말라 있는 것도 좋지 않은데 또 너무 감정에 막 빠져가지고
1: 그렇죠.
0: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허윤희 리포터님 말씀대로 가끔 힘들 때는 아 그냥 해. 그냥 잊고 해. 이렇게 그냥 조금 메마른 느낌이지만 그냥 이성적으로 매트하게 가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1: 그쵸.
0: 듭니다.
1: 그냥 심플하게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될 거 눈앞에 있는 거 그냥 하고 마는 것.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개인마다 오는 순간적인 어떤 난관이잖아요. 그걸 네. 극복하다 보면 잔근육이 되는 게
0: 맞아,
1: 아닌가
0: 맞아.
1: 싶고
0: 네.
1: 또 뭔가 살면서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족들하고 맛있는 된장찌개 먹으면서 뭐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좀 깔깔거리다가 또 지적하고 혼나고 뭐 싸우고 뭐 이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0: 네.
1: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방법도 배우는 것 같고요.
0: 아, 맞아, 맞아.
1: 또 깔깔 웃을 때는 좋은 기운들이 또 들어오니까 여러 의미의 장근육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만들어가는구나. 그냥 하면서. 예.
0: 그리고 뭐 별거는 아니지만 내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자잘한 것들을 자꾸 찾게 되고
1: 맞아요.
0: 아 그래 그래 이러면서 소소한 것들을 더 좀 뭐라 그러죠 디테일하게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1: 네.
0: 아 뭐 힘드신 분도 굉장히

0: 많을 거고, 사실 어제에서 오늘 소개하는 이 이유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진짜 삶에 행복이 있었을까? 소소한 행복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참 미안하고 민망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찾아보면 그래도 작은 어떤 힘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너무 버겁더라도, 삶이 너무 힘들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그냥 해라고 버텨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꼭 뭔가 평화로움 그리고 작은 행복감이 생길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소개하는 이웃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28살의 청년 이소영 씨 소개합니다. 8년 전 집안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쉼터를 전전하다가 최근에야 월세방 한 칸을 어렵게 구하긴 했는데요. 그마저도 주거센터의 어떤 도움으로 이사비용까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산꼭대기에 보증금 50만 원짜리의 그런 단칸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주거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청년의 건강인데, 그 복강내 농양이라는 진단이거든요. 진단명은
0: 네.
1: 수술을 해야 되는 배에도 이렇게 배를 만지면 그게 이제 느껴진대요. 농양이 덩어리가
0: 아이고.
1: 느껴질 정도로 좀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안구 궤양을 지난해 앓게 되면서 그때 안구 그 망막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게 다시 재발이 됐는지 그 망막에도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0: 네.
1: 이제 어렵게 옛날 그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건강을 돌볼 새 없이 지금 이렇게 30해가 다 되도록 살아온 것들이 건강을 좀 나이에 비해서 몸이 많이 약하고 좀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야 될때 받지 못하고 성장해온 젊은 소영 씨에게 많은 분들이 좀 부모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이웃의 마음으로 나눔해 주시면, 그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한순간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예,
0: 맞아요.
1: 조금은 그래도 회복해서,
0: 네.
1: 회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오늘 방송 후반부에 소영 씨가 얘기해 주는데, 소영 씨가 바라는 회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후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0: 네. 이소영 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어린 시절의 학대 때문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기도 했거든요. 이소영 씨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기에 20살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1: 그 아버지의 폭력이었는데요, 처음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막내 탓을 하면서, 나중에 특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니와 딸에게 이렇게 학대의 그 대상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0: 네.
1: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아내마저 없으면 나를 위해서 뭐 밥을 해주거나 이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내에 대한 폭력보다는 이 막내인 소영 씨에게 그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어떻게
1: 여러
0: 그럴
1: 가지,
0: 수가 있죠? 자기 자식인데 참.
1: 그참 그래서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독립을 하는
0: 네.
1: 스물하나까지의 폭력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랬다면 어머니는 결혼한 이후부터 쭉 이제 아버지와 다툼과 그 이제 학대에 어머니도 노출되면서 나중에는 그 폭력의 대상이 딸에게로 갔지만,
0: 네.
1: 어머니는 그다음부터 알코올 의존증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나의 모든 불행은 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막내인 소영 씨에게 그 탓을 다 돌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정말
0: 얘긴
1: 해서는 안될
0: 거죠.
1: 말들을 이제
0: 네.
1: 빚으로 꽂은 건데요.
0: 거기에다가 아빠한테 상처받고 있는데, 폭력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또 이거를 덧붙여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더
1: 네.
0: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어딨어요. 참.
1: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이러다가는 내가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0: 들
1: 들었고요.
0: 것
1: 네.
0: 같아요.
1: 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양말도 신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됐고요. 청소년

0: 개발을 하면서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취재 당일에는 난청 진단까지 받았다고 해서 전방위 치료가 필요한
1: 네.
0: 청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소영 씨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또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가정폭력이야. 널 낳은 게 후회가 된다.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면 잘못 끓였다고 라면을 억지로 입에 쑤셔넣고 화장실 선반에 무너뜨렸다고 화장실 선반 때리고 그냥 정말 사소한 것도 때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알코올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 저한테 풀어요. 집을 나올 때쯤에는 집에서 죽거나 밖에서 죽거나 부모님과 살다가 죽으면은 내가 밖에서 아무런 기회도 잡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뭔가를 막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수 있는데, 밖에서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안에서 죽으면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모를 거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기댈 데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로 힘을 내거든요. 아픈 거, 기댈 데 없는 거. 농양은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뭐가 잡히거든요. 만져지는 게 터지면 중환자실 간다고. 그리고 망막은 계속 눈이 아팠어요. 따갑고 뭐가 떠다니고. 작년에 제가 안구개야. 그것 때문에 망막이 찢어져. 손상이 됐다. 빚은 어떡하고 병원은 어떡하고 매일 좀 불안 속에 산다. 그게 많이 무섭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 태어날수록 귀한 애가 태어난다고. 사랑해줬으면 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 진실에 슬펐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평범한 건 이제 저랑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1: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너무 슬펐다는 우리 이소영 씨 말이 제 마음을 후벼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 여기저기가 아픈데 누구 한 명한테 기댈 데가 없다는 거, 가족이 없다는 거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0: 병원에서 보호자하고 함께 온 다른 환자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저런 같이 웃기도 하고 뭐 힘든 걸 도와주기도 하고 뭐 손잡고 이렇게 과마다 원무과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늘 본인은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1: 네.
0: 모습을 보면 부럽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 든다고 하고요.
1: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소영 씨는 원망보다는 원망을 더 넘어서서 이제 진짜 슬픔으로 온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몸이 아파도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나이가 몇 살이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는데, 소영 씨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의지할 가족이 없었다는 것, 성장하면서 나이 한해한해 들어가면서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게 여겨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학대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좀 방패가 돼줘야 되는데,
1: 맞아.
0: 참 안타까워요. 두분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소영 씨 입장에서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네.
0: 오죽하면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돼가는 언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한데, 혹시나 나까지 거절할까봐, 언니마저 거절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언니한테도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데 진짜 안타까웠어요. 네.
1: 가족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또한 두려운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어제 이어 오늘은요. 기댈 가족 하나 없이 건강과 생활고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이소영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듯한 노래가 있다는데요. 이소영 씨가 신청하신 곡 어떤 곡인가요?
0: 드림하이라는 예전에 했던 드라마에 삽입된
1: 네.
0: B급 인생이라는 곡인데요. 네.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다가 가사 끝마무리에 꿈을 다 잃기 전에 나에게 빛을 비출까요? 나에게 빛이 비칠까요?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가사의 노래가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소영 씨 마음을 대변하는 곡이라고 했고 노래는 굉장히 신나는데 신나는 네. 멜로디에

0: 에 비해서 어딘가 좀 서글픈 노랫말을 갖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빛이 비춰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노랫말처럼 소영
1: 네.
0: 씨도 자신의 인생에 빛이 비출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했는데 그 소영 씨가 제가 A급은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이제 낮추거든요. 네,
1: 네.
0: 뭐 A급, B급은 하느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1: 맞아요.
0: 볼땐 이미 그렇게 노력해 온 삶은 A급입니다. 예.
1: 맞아요.
0: 본인은 B급이어도 마음이 좀 힘들지 않고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그런 B급 인생이어도 좋다라고 굉장히 낮춰서 바람을
1: 아니,
0: 얘기하는데
1: 왜 B급이에요? 아니, 이렇게 잘 버티고, 이렇게 잘 견뎌낸 거는 진짜
0: 그럼요.
1: A급이죠. 대단한
0: 그럼요.
1: 거예요.
0: 네네.
1: 네.
0: 소영 씨의 사연으로 노래 그 사연 들어보시고요. B급 인생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B급 인생이 우리는 비비 비정상돼 정상에 서고 싶은이란 가사랑 답답한 내 맘보다 더 답답해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의 표정보다 나까지 지쳐가죠. 그리고 마음에 얼마 남지 않은 내 꿈을 다 잃기 전에 나에게 빛이 비출 수 있을까요? 이거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멜로디는 되게 신나요. 근데 그 빛이 비춰주는 아예 B급이어도 돼요. 왜냐면은 솔직히 처음 시작은 A가 아니었잖아요. A급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B급이어도 마음에 이제 조금 빛이 좀 비춰지는 B급 인생이면 좋겠어요. 네.

이소영 씨가 다시 일어서는 그날을 기다리며 신청한 곡이었죠. 드라마 드림아이 OST 중에서 B급 인생 이소영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이소영 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0: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요즘 취업 못한 청년들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혼자 힘으로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소영 씨에게는 경제활동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이 유독 힘들게 느껴질 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쵸.
1: 고등학생 때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의 그런 가치, 소중함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미 깨닫게 된 거예요.
0: 네.
1: 독립한 후로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면서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곰팡이 핀 빵을 그냥 먹기도 하고 신발이 밑창이 다 닳아 떨어지면 청테이프로 감아서 신고 다니고 그런 게 이제 일상이어서 학교 다닐 때도
0: 60년대 얘기 그렇죠. 같아요. 네. 네.
1: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래도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그 시기 이후에는 모든 그 채용 공고가 전보다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네, 경제적으로 더 일을 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더 자격을 내가 갖춰보자라고 해서 국민취업 지원 제도에 신청도 해보고 직업 훈련도 받고 그래서 각종 자격증도 취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사람으로 해야 되나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늘 그 나의 스펙은 부족하고 나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이 이제 뽑히는 건지 진짜 아, 한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쉬지 않고 뭔가를 준비해온 건 맞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의 청년을 뽑는 건 맞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0: 네. 네.
1: 그래도 겨우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일을 하다가 예, 그러면서 좀 계약이 연장되거나 이러면 좋은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2년 전부터는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살기는 또 살아내야 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조금씩 대출을 받은 것들이 지금 3천만 원의 빚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독촉장이 수시로 날아오고 있고 문자나 뭐 전화벨만 울려도 이제 공포인 건데요.
0: 네.
1: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도하는 삶을 바란다는 그 바람이 너무 와닿는 그런 바람으로 들립니다. 사단법인 강북주거복지센터 이정민 사회복지사님이 소영 씨의 사연을 이제 알고 이사를 도와주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주거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것으로 사례 관리는 끝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0: 네.
1: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한 28살의 청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종료됐다고 해서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정 그리고
0: 맞아요.
1: 어떤 도리 네.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최대한 해주고 계신 건데요.
0: 너무 어디에, 감사해요.
1: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사회 곳곳에서 해주고 계신 건데요. 네.
0: 아, 그리고 사실 본인 일이 아닌데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1: 그렇죠.
0: 이렇게 막 얘기를
1: 그렇죠.
0: 해주시겠어요.
1: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병원비부터 많은 부분에 좀 청년을 위한 지원 바란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소영 씨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얘기부터 이정민 사회복지사님 바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코로나가 터지고 채용 공고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러고 나서도 겨우 육아휴직 대체 인력 1을 구해서 잠깐 또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건강이 이제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1을 구하려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도 참여했었고 직업 훈련도 들었었고 근데 또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는 형식으로 갚고 1을 구하다가 못 견디겠는 거 이제는 한계인 거예요. 신용정보 넘어가가지고 갚으라고 우편도 왔었고요. 문자도 왔었고 전화도 왔었어요. 안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3: 뭐 CT나 MRA 찍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복강 내에도 농양도 갖고 있어서 지금 또 오늘은 병원 갔더니 난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는 되게 청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아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일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지지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2: 빵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거다 먹으면 또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 빼먹고 이거를 이렇게 다 묶어놓고 신발도 밑창 떨어졌는데 청테이프로 감아신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사람같이 살 날이 오겠지. 그때는 그래도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진다. 더 이상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잠도 잘 자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행복한 것
0: 만약에 이소영 씨가 가정폭력과 학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다면 원래 이소영 씨가 갖고 있었던 꿈과 재능,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네.
0: 네.
1: 원래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예, 시도 곧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원래는 글잘 쓰는 분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고, 말 잘하시는 분들은 글의 소질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엔 다 전방위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글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 말도 되게 잘하는 청년으로
0: 네.
1: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생각도 많고,
0: 맞아요.
1: 그쵸?
0: 인터뷰 얘기
1: 느껴지시죠?
0: 들어보면은,
1: 예.
0: 네.
1: 회복이라는 단어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건강한 그 건강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정말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무언가를 회복했다는 말은 대단한 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인처럼 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0: 네.
1: 그만큼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해석도 됩니다.
0: 아,
1: 네.
0: 그리고 계속 좌절하지 않고 늘 뭔가
1: 오뚜기예요,
0: 실패하거나, 네,
1: 오뚜기.
0: 그래도
1: 예.
0: 내가 희망을 갖고 있고 항상 회복할 거야, 회복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단어들만 머릿속에 이렇게
1: 네.
0: 떠올린다는 게 너무 기특해요.
1: 정말요.
0: 네.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있는 힘껏 노력했던 그 마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는 얘기를 희망 이야기로 해줍니다. 기적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저희 바람도 같습니다.
0: 네.
1: 소영 씨의 희망 이야기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2: 더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덜 아프고 덜 힘든 내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내갈 길을 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은 결국은 제가 행복해야 더 나은 내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제가 글을 좀 쓰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시도 쓰는 걸 좋아했었고, 인생의 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되게 대단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 중에서 회복은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회복했다? 와, 그것부터가 대단하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실제로도 그런 기적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소영 씨는 가족과 단절된 채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요. 여러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병원비가 없어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소영 씨를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소영 씨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제 느낌은 그 행복이란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입에 올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평범도 나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줄 때 행복해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면서 나에게도 행복이 올까? 스스로도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눔으로 좀 본수저가 생겨서 본가에 그 든든함이 있는 수저를 본수저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나눔으로 그런 이웃들의 지지체계가 기반이 돼서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 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1900을 두 번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우리 소영 씨, 뭐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 얘기할 때 살짝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나한테도 그런 게 올까라는 그 두려움. 언니한테도 연락하지 못한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연락하지 못하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도 희망이란 게 올까? 라는 자신감 없는 생각 때문에 약간 뜸들이지만 그래도 제발 오기를 바라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 지금까지 너무 잘 버텨왔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희망 갖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치료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지할 데 없다라는 얘기가 참 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렸을 때 만약에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혼자 잘 독립해서 꿋꿋하게 나갈 수 있었을 그런 청년인데 의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많은 분들이 가족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나에게 기대라는 얘기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1: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 이소은, 기적.

한낮에 햇살조차 비껴가는 반 지하방. 안 그래도 어두운 그곳에서 눈을 감고 어둠 속에 나를 가둡니다. 작년 겨울 안구개항을 아른 뒤로 막막이 찢어졌습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검은 점은 사라지지 않고 예리한 칼날이 머릿속을 헤집는 듯 아플 때면 나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곤 합니다. 배에는 큰 농양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엔 난청이라는 진단도 받았죠. 겨우 버텨온 삶의 마지막 등불마저 조금씩 희미해지는 기분. 그렇게 내 세상은 닫혀버리고 마는 걸까요? 얼른 수술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말. 농양이 터지면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는 말. 의사 선생님이 겁주려하는 말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더욱 아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도 치료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3천만 원 넘는 빚을 생각하면 지금 내겐 숨쉬는 것조차 사치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살고 싶습니다.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이 있고 꺼내보지 못한 빛이 있습니다.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일도 하고 조금씩 빚도 갚아서 저기 저 사람들처럼 햇살 아래를 걷고 싶습니다. 한 번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공포 대신 다시 밝은 빛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손을 잡아주세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혼자 살고 있는 청년 이소영 씨. 복막내 농양이 재발하고 망막이 파열됐지만 생활고 때문에 수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씨가 하루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포르테 디콰트로의 헬더월드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0: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4: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3: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5: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3: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모짜리 담당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모짜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차 이제 뜨거워지는 여름이 다가옵니다. 제가 겨울은 잘 지냈는데 이런 거 여름이 정말 힘듭니다. 그거죠. 겨울은 추우면 껴입을 수라도 있는데 여름은 벗어도 더 이상 벗어도 더우면 벗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리카보다도 저희 여름이 더 덥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 그 정도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어떤 더위 안에

더 덥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아직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안심을 하면서 좀 더 이런 날씨와 또 하느님의 커다란 또 하늘도 요즘에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 맑은 날씨 안에서 아 정말로 하느님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다라는 것을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교회에서 교회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과 또 성령의 영적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카리스마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성경 구절은 코린토 첫째 서간 12장 6절부터 7절에 대한 제2독서의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가운데 영적 은사, 그래서 즉 카리스마, 또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은 첫 창조에서 마지막 창조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거쳐서 그리스도교 신비의 구성 조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결정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그렇다면 구약에서 어떻게 부르는가? 구약에서는 느하우라고 하고 신약성경에서는 히라보로 푸네우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르아후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것은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 저기압과 고기압의 어떤 상황 안에서 이 공기의 흐름 안에서 사실 바람을 예측할 수 있고 또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기압과 고기압을 통해서 즉 공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가운데 이 일기예보를 하지만 이게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잘 들어맞지 않게 되기도 하죠. 지금도 안 맞는데, 그죠? 그때는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고대에서는 이 바람이 바로 신의 움직임, 또 신의 현현, 또 신의 능력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바알이란 신이 있죠. 이 바알이란 신이 바로 폭풍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르아우는 바람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도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탈신화화라는 과정 속에서 바람에 대한 신적 묘사를 자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르아우는 뭐 하나님을 현존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자연현상인 바람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건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개입, 또 하느님의 나타남을 표현할 때 이 바람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슷한 관점 안에서 인간의 숨의 이 단어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호흡은 생명력의 증거이고 생기의 원리이며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게 흥 하면 뭐가, 코에서 뭐가 나오죠?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하우에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숨을 받았고 죽을 때 그 영을 하느님께 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르하우 그 자체이고 르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르하우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서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영, 이 영이 바로 르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영은 세상이 원초적으로 혼돈의 질서가 잡힌 우주가 되도록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현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대목들이 별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있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에서도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빅뱅 이론이 거의 뭐 130억 년 전에 이 폭발로 인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사실 이 아인슈타인도 이 빅뱅 이론을 굉장히 부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즉 팽창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폭발로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전에는 정적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는 그냥 있었던 거야. 그냥 우주는 그냥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제 과학계에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빅뱅인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적색편이라고 해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더욱더 알려주고 있는데, 하여튼 결국 이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주가 무질서해졌던 우주가 즉 질서를 잡아나가는 방향 안에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얘기와 비슷합니다. 또한 하느님은 계속되는 재창조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이것이 시편 104편에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사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당신께서 숨을 보내시면 창조된다는 것이죠. 결국 창조활동에 참여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은 생명체의 자비로에 허락되는 선물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체가 태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숨결을 지닌 생명체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빛을 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영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 예언자와 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적이고 책임을 지닌 판관과 왕들, 이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은 활동하시는 것이죠. 특히 판관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의 준비나 저항의 가능성이 없이 무명의 농부 아들들이 일어나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하고 용감한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밑바탕에는 바로 하느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기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주님의 영이 오트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러 나갔다. 주님께서 아람 임금 쿠산 리스아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쿠산 리스아타임을 억눌렀다. 그리하여 이 땅은 크나지의 아들 오트니엘이 죽기까지 마흔 해 동안 평온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오트니엘이라는 사람이 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영이 내렸기 때문에 판관이 된 것이죠. 또한 이후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때 의식에서 영이 내려와 즉 왕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무엘기 상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가운데에서 즉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결국 하느님의 영이 내린 판관과 즉 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느님의 영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느님의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부여받은 판관들과 왕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또 하느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었고 또 하느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하느님의 영 안에서 이 모든 활동들을 해나간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언자들에게 성령은 자신들의 전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설명하고 그 신빙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시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의 생각은 이러하다. 너희 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제키엘이 전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에제키엘이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구약에서 성령은 영적 체험의 중심이 있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느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 선포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복음 선포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구원 계획, 또 창조 이 모든 것들 안에 개입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까 구약에서는 즉 르아오라고 썼겠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히라보 푸네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푸네오마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언급한 르아오와 비슷하게 즉 푸네오라는 불다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가 푸네오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푸네오마 또한 이 바람 또 호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이 푸네오마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독특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에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즉 푸네오마라고 하는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되고 또 그분의 공생활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의 고유한 선물이기도 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또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구성하고 세례받은 이가 그리스도와 종말론적인 일치를 이루도록 인도하는 분, 이 모든 분이 바로 푸네오마 성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약에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반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신약 성경 전반부의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좀 한층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탄생 원리로 언급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노래 한 두 곡 듣고 와서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와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바람의 노래와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바람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쐬러 가고 싶네요. 네, 야외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아마도 이게 프레오마 이게 어떤 호흡과 바람이 어떤 계속 나오니까 우리 피디님께서 선곡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오마 성령 이 내용들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이 성령을 새로운 탄생의 원리로 언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탄생의 원리로 언급하는 가운데 새 생명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시고 세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20장 22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숨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 떠오르죠.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숨 또한 바로 즉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또한 즉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렇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인데 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서 얻게 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자 보시면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고 또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배반한 그들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용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평화와 기쁨의 선물이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계시며 언제나 불안에 짓눌린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이끌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기심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라진 기쁨을 용서의 선물을 통해서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이 죄의 어떤 해방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분, 이것이 성령의 은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와주는 우리의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피할 수 없는 상처인 죄를 용서하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은 관계 변화도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녀 관계로 변화시켜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심판이 중심이지만 자녀 관계는 심판이 아닌 사랑과 자비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전해지는데, 즉 이 다양한 은사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에서 은총과 은사를 가리킬 때 그리스말로 히라보로 카리스, 은총을 카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단어가 비슷하죠. 카리스,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카리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 파생된 겁니다. 근데 이 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기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은혜를 베풀다, 친절하게 대하다, 또 은총을 가득 채우다 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기뻐 이것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기쁘면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총이 가득 찼고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기뻐지는, 이것이 곧 카리우라는 단어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의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서 받는 이에게 특별한 가치나 영적인 은총이 부여된다는 깊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총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하느님의 즉 커다란 은혜, 은총에 대한 부분 가운데 즉 우리 안에서 그 은총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느님의 자애 또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서의 이 카리스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그 효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즉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함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또 자애적인 사랑, 이 사랑이 카리스란 단어로도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란 단어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에게 하나님의 은총, 카리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을 밝혀주었던 율법은 그 의미와 효력을 다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은총 안에 있게 되고 그 은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커다란 복을 받았다라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구원계획 또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큰 사랑 때문에 기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비슷한데 카리스마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는 아까 카리스 은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특별한 일, 행위랑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특별히 교회 구성원 가운데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사해 주시는 은총과 자질 등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카리스마입니다. 이러한 카리스마는 가장 먼저 구원 은총과 직결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카리스는 은총, 구원의 은총에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는 구원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즉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자질들도 함께 내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는 구원의 은총과 직결되면서 아담의 결정적인 죄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구원 행위를 카리스마 용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은사의 경우와 범죄의 경우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은사가 곧 카리스마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공로와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또한 카리스마는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분히 받는 것을 가리키고 또 성령이 베풀어주는 힘이 카리스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코린토 첫째서간 12장 28절부터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면 또 축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먼저 사도들에게, 둘째는 예언자들에게, 셋째로는 교사들에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또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 은사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발휘가 되는 가운데 구원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이 은사, 카리스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내 질서와 관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린토 교회에서는 이 카리스마를 자신의 업적으로 드러내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즉 은사의 비교 우위, 누가 더 좋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곧 코린토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은사가 더 특별한 은사로 취급을 하기도 했고 취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과 은사는 하느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에게 부여되는 선물입니다. 선행이나 업적을 통해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흔히 얘기하면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임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첫째 서간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시오. 또한 가르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서 예언에 대한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첫째 서간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 카리스마,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면서 어떤 특정한 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상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또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협조자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 이들이 바로 하느님의 카리스마 안에서 주어지게 된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박효신이 부른 숨, 또 홀리스의 Dear Dead, I Breathe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효신이 부른 숨과 홀리스의 The Air That I Breath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뭔가 특별하게 주어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자랑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주는 하나의 선물이 은사인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좋은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예언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그냥 받고 있고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은총 안에서 사랑의 은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이 곧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결국 모든 은사, 카리스마는 우리 모두 세례받을 때부터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내 것만 해야지 라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선물들과 함께, 즉 이거를 선물을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 선물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카리스마, 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 선물을 활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선물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가 해야 될, 또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즉 세례받음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그냥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그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가 되는 것이고 또 실력을 언어로 하는 은사가 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되는 것이고 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의 원천은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뭔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은사만이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특히 방언을 하는 은사가 마치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또 그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칼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즉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칼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 뭐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 이 일곱 개 중에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아 그래 하나님께 이게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원래 그 일곱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마치 일곱 개 은사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용기가 나왔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어떤 은사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 안에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기쁘게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곡으로 조트리오가 부른 선물 노래 들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에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네오신보입니다. 다가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최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운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는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였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씨와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그들의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이문진이 부릅니다. 청춘 만화.

0: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골드만 환경상 아시아 수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 씨와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이라고 합니다.
0: 네. 골드만 환경상 사실 좀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골드만 하면 이 말 표현이 어때요? 골드만 삭스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네. 골드만 환경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동명이인 골드만이고 미국의 리처드 골드만 그리고 로다 골드만이라는 부부 자선가가 1990년에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노벨상으로 골드만 환경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프리카나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중앙아메리카, 섬및 도서 지역으로 세계 6개 지역의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고 저는 2026년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0: 그 전체 대상도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아니요. 지역마다?
1: 네. 지역마다. 네, 6명을 꼭 선정합니다.
0: 6명?
1: 네.
0: 이건 좀 실례된 질문인데 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까?
1: 저도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헌법소원 결과가 의미 있기 때문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 상은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주는 것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헌법소원이라는 결정이 아시아 최초로 나기는 했지만 그 결정이 나기까지 다양한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왔던 그 운동의 의미를 조명한다라고 들었습니다.
0: 그럼 한번 그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헌법 소원을 했다는 거. 네.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떤 헌법 소원이었습니까?
1: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했던 헌법 소원이고 국가의 그 최상위의 기후위기 대응을 결정하는 국가의 감축 목표라는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소년 19명이 시작을 했던 소송이었습니다.
0: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환경 기후 환경이면 탄소 네. 배출을 줄이자 뭐 이게 뭐 그 뭐 파리 선언 무슨 선언들을 통해서 이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이제 뉴스가 막 나오면서 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막 얘기하면서 그만큼 뭐 다시 그거에 또 걸려 있는 게 이제 그 사회적 발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그거를 한번 추진하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1: 사실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지금 닥쳐있는 위험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2019년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서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일들을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근데 정책의 자발성에 기대기에는 명확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만큼 인식하는 만큼만 그렇죠.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더 명확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법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고 기후위기 속에서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후정책을 항상 만들고 있다 보니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0: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이제 막 그 거기서 막 그 막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 19명이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이 누굴까요?
1: 저희는 한 명이 딱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는 계속 같이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는 과정이 있었고 그 중에서 소송도 계속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그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이제 뭘로 나왔습니까?
1: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났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장기 목표가 부재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0: 결국은 이게 정부 정책으로 그걸 세워야 된다는 결과,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나오면
1: 네.
0: 결과 아니면 국회에서 안 그러면 그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결정이 난 건가요?
1: 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나왔던 것은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위험 상황이고 그 위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포함한 종합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권리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선이 기본으로 깔리게 됩니다.
0: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걸 인식하고 좀 이렇게 뭐 법이나 정책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참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도 사실 뭐 이게 정권에 따라서 관심이 있냐 없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물론 이번에 그 환경부가 이름을 바꾸면서 기후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잡긴 했긴 했으나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정부 부처 중에 이 말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환경부가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제일 힘 있을 때가 그 뭐냐 환경 영향 평가할 때만 제일 힘이 있고 뭐 정책 얘기할 때 막 산업부에 막 눌리고 뭐 어떻게 눌리고 뭐 너희들이 뭐 우리를 제재한다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환경부에다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1: 헌법소원 결정이 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헌법소원 결정을 존중해서 그걸 잘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은 했었는데
0: 그렇죠.
1: 실제로는 그 힘이 매우 약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2035년까지 단기 중단기적인 감축 목표를 그 실제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헌법소원 결정을 존중하긴 하나 목소리가 이미 큰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라는 것이 53에서 61%라는 범위로 결정이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실제로 이걸 실행해내는 책임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이제 진짜로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헌법소원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뭔가 탁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헌법소원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헌법재판소 얘기할 때 탄핵 빼고는 그닥 관심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얼만큼 이제 시행적인 법으로 적용되는 거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감시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의견도 엄청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환경이라는 부분이 산업하고 아직 대치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다.
1: 네.
0: 사실 기후 환경을 지키면서 이 말 표현이 좀 그러면 한국 그 모든 사회가 지금 돈이라는 거에 되게 최고의 가치로 두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멈추게 만드는 것이 이쪽 부분인데 사실 이게 또 다른 이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사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사람들이 기후위기 속 안전할 권리를 확보한다라는 게 단순히 당연하게 인식되는 게 아니고 헌법소원까지 갔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부담이나 산업 구조만을 고려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호할 수 없으니 최소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결정문 내용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음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인데도 여전히 정책으로 가면 그게 되게 희석되고 현실은 어렵지라는 논리로 약간 비관적인 논의로 많이 흘러가서 좀 어렵긴 합니다.
0: 한번 물어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헌법소원 해서 야 이것이 좋은 가치라는 것을 모든 사람 공유를 했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안 그러면 외쳐야 되고 또 알아달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될까요?
1: 사실 시민들은 이미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서 국회에서는 기후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하겠다라고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에 이 위원회가 이 논의를 좀 미뤄요 계속.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났죠 시간이. 네.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공론화를 통해 해결을 할게라고 하면서 사회적 공론화까지 만들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300명의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 대화를 만들었더니 되게 진전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1.5도 감축 목표의 어떤 전 지구적 평균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로 감축 부담을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그건 기존의 어떤 산업계가 과대대표되어 있던 정부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지금은 부담스럽고 나중으로 미뤄야 되고 했던 그 논의랑은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주어졌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적극적인 행동을 하자라는 걸 이미 도출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의사결정 권한은 소수의 국회의원들한테 있다 보니까 또 거기로 넘어갔을 땐 이제 입맛에 안 맞으니까 뭐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긴 했지만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0: 이게 참 되게 웃긴데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 안에 또 조율을 한다고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 시민들이 같이 300명 모여서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자는 방향성이
1: 그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국은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렸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뭐 산업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심리적 부담도 있을 거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문제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어느 선으로 합의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논의를 실제로 했고 네 차례 정도의 숙의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진전된 결과들이었고 근데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가니까 국회에서는 뭐 이게 왜곡됐다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0: 그 결과 내용이 뭡니까?
1: 그게 그 전지구적 평균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인데 국회에서는 이게 좀 왜곡됐을 거다 편향됐을 거다

0: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회 내부에 법안 소위라고 하는
1: 네.
0: 위원회에서 이걸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데 내부에서의 논쟁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1: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딱 들어가게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시민들이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만일에 기후 이 환경에 관련돼서 자기 본인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1: 네.
0: 사회적 말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1: 사회적
0: 생각을 더
1: 말하기.
0: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로 기후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1: 네.
0: 이 시점까지 오고 나서 다시 정리하게 된 것은,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 뭔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되게 긴 시간을 기후 변화는 북극곰의 문제라고 이해를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항상 그렇게 소비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뭔가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의 문제로 항상 인식이
1: 아,
0: 되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기후위기가 지금의 권리의 문제라는 것까지 오게 됐을까를 고민했을 땐 사실 미래 세대로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실천에서 개인적으로 이 가치를 위해서 혼자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에서도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는 단위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선두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같이 만나서 뭔가 할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보기, 나를 둘러싼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인식해 보는 게 사실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사실 이 얘기를 초반부터 세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모든 지금 현재 사회가 AI라는 거에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칩이니까 막그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다 그러면 나온 얘기가 또 데이터 센터 막 얘기 나와서 그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냉방이 뜨거운 거를 식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기후하고 제일 관계가 많거든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0: 막막하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너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과 기후 행동에 관련돼서 말하는 것과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뭐돈 번다는 개념이 좀 크죠. 그 개념이 같이 하고 때 우리가 저런 걸 유치해야 돼, 이런 걸 우리 해야 돼,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해, 아니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성장해,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분은 완전 대치점에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차라리 그 우주로 던져서 하게 되면 냉방 걱정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떠십니까? 막막하다고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0: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에
1: 그렇죠.
0: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던지기도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AI가 늘어나고 하는 그 이면에 실제 정책이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면 그냥 마냥 낙관적인 전망 안에서 그냥 전력 수요도 막연히 늘어날 거야라는 예측 안에 그냥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전력 수요도 그냥 늘어날 거야라는 계획으로 화석연료 계속 유지하고 뭐 원자력 짓는다 이런 얘기 추가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기후위기라는 문제라던가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의 수요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던지듯이 계획이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너무 많이 드는 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기후위기라는 문제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사회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막연히 그냥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환을 할수 없다라고 하면 임계치를 넘는 지점이 왔을 때는 사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낙관만 던지고 있는 느낌이 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외면하고 눈에 그, 보이는 것들만.
1: 제가 너무 아까는 시민 의견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시민 의견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 그 원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자

0: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뭐지? 아, 그 국회의원들 아 이거는 그 국민들이 300명이 한 것을 아 이건 잘못 판단할 거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명히 그렇게 국민적 합의를 학습하고 뭐 하고 해서 그 결론을 냈는데 불구하고도 정권 바뀌면서 또 뒤집히면서 또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참 그 각각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게 참 어렵겠다.
1: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국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회는 어쨌든 사실 지금의 국회는 이거 탄소중립 기본법 개선 입법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자의 책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국민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국가가 마주한 위험 안에서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입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다양한 전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도 낼 수 있는데 최소한 국회는 입법자의 책임이 그러면 그런 전망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논의로만 빠질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0: 사실 제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넣을 때 어디까지 내가 함유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는 관점이나 그 생각하는 폭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같은 단어인 우리를 쓰고 있지만 각자가 쓰고 있는 그 우리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미래 세대까지 다 포함한 것이 우리인데 지금 가끔씩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우리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그건 뒤쪽 문제야. 뒤쪽 문제야. 라고 얘기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그린벨트라는 걸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그린벨트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얘기하면서 미래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줄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린벨트에 그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점점 뭐 그 산업이 됐든 뭐 돈이 됐든 등등의 논리로 많이 훼손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우리라는 표현을 얼마큼 쓰고 있느냐 따라서 포함하고 있냐서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도 좀 이게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표현이 과연 누구까지 포함이냐. 사실 그런 싸움인 것 같긴 합니다.
1: 전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우리라고 보통 특히나 정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이 없거나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기후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전할 필요 없는 사람이 나눠진 것처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재난의 위험이 닥쳐도 그건 개인의 몫이고 개인이 버텨내지 못하면 너의 능력 때문이지처럼 취급하는 사회 같아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원고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권리를 인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저희 소송을 미래 세대의 소송이라고 많이 칭하긴 하지만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세대한테는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게 기본권이 보장받을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보니까 더 다양한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결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재판소 까지 가야만 우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기는 또 하죠.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네요.
0: 그러면 뭐 미래 세대라는 말 표현이 네. 사실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출산 얘기 나올 때도 그 미래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딱히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그 단어 자체에서부터 같이 공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막상 같은 우리를 썼는데 포함하는 네. 주체가 다 달라.
1: 네.
0: 그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은 제가 그 라디오 할 때 이 앞에 막 단체 물어보고 막 했는데 사실 오늘은 처음서부터 애당초에 그 좀 길게 막 이 부분을 얘기한 거는 끝에서 얘기하게 되면 쫓기듯 끝날 것 같아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을 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0: 우리가 기후 행동이란

0: 단어를 엄청 많이 쓰면서 과연 지금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막닿다 있는가 그거에 대한 좀 이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 그래서 덥잖아. 이렇게 너무 툭 그리고 그 나오면 이제 빙산 얘기 나오고 빙산 나오면서 어 우리 물 차잖아. 그건 괜찮아. 나 있을 때는 안 차.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고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되고 또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다 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이 말 표현 있죠. 나만 아니면 돼. 그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활동을 하면서 그 그냥 요즘에 계속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각하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인데 이게 감각하지 못하면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감각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만큼만 대변하니까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처음에는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좀 더 위험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기후위기 위험이 커졌을 때 직격탄을 맞는다는 걸 느끼면서 이게 너무 큰 위험이고 사회가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 그냥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뭔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일상이 위험해지는 문제라는 걸 계속 느끼면서 이 감각이 좀 확장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구나 지금 당장의 위험이 되게 차별적으로 닥치는 문제이구나에 대한 이해가 좀 쌓이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이 변하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로 감각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지금 나한테 닥치는 일은 아니지 하면서 넘길 수 있게 된다고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요새는 내 것이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 놀로가 부릅니다. 영영.

0: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인 2020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청소년 기후행동활동가 김보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나누긴 했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 궁금하긴 합니다만 청소년!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여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1: 저는 환경 문제 자체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어요. 아. 근데 그게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 아니면 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동의 실천을 한다? 정도로 가지고 있었고, 근데 2018년에 폭염을 마주했을 때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서울에서 오래된 빌라에서 에어컨 없는 채로 지내는 것도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2018년 폭염은 생각보다 제가 살면서 겪은 폭염 중에서 제일 강했어서
0: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걸요. 2018년 폭염이 아니라 매년 맞아요. 매년 더 심해졌을지 그때를 기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1: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더위가 엄청 심해졌는데 그때 폭염이 이전과는 좀 달랐었고 그래서 그때 뭔가 밤에 계속 샤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체온이 안 떨어질 정도로 집에 되게 후끈후끈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잠을 자다가 이거 괜찮은 건가?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며칠 뒤에 기사에서 집에서 잠을 자던 엄마랑 비슷한 여성이 저희 집과 너무 비슷한 환경에서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로 위험한 거 아닌가? 집에서 사람이 머물다가도 죽을 수 있는 문제이구나 라는 식으로 인식이 됐는데 제가 해왔던 개인적 실천으로는 엄마 한 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가 생각해보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좀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 위험을 줄이거나 뭔가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다시 시작을 했고 그때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고 함께 만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때 거리에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서 기후변화가 아닌 위기라고 알려보자 라면서 행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저의 어떤 첫 번째 시위였는데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그 경험을 통해 알면서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것도 그렇게 좀 시작을 했었어요.
0: 그러니까 결국은 엄밀해서 기후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건 결국은 인간의 생존권을 처음에 접했을 때.
1: 네.
0: 아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1: 네.
0: 그거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1: 네.
0: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거 우리 집만의 문제, 우리 전체의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해서 확장이 되면서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1: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아, 이 행동은 한 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단체 체계를 만들고 더 많은 동료들을 모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0: 그러면 청소년 기후 행동 그 단체가
1: 네.
0: 어떤 단체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성장한 배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보림 씨가 소속된 청소년 기후 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고 이는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청소년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저희는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시작할 때가 8년 전이어서 저희가 저를 제외하고 다 청소년이었어요. 다 10대 청소년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로 저희는 기후위기의 위험 수준을 실제로 좀 줄이고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계속 심각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해서 정책의 변화를 계속 시도하는 일들,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속

0: 사람들의 일상에서 마주한 기후 위기를 정책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조직 중에 하나이고, 뭐 입법에 대한 뭐 1.5도 대응이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 목표를 법안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한다거나, 또는 뭐 자동차 기업들 같은 곳에서 그린워싱을 하면서 화석연료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그 그린워싱을 폭로하고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을 계속 만든다거나, 기후소송 같은 헌법소원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좀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1: 그 약간의 얘기는 그린워싱을 처음 듣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린워싱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녹색 분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는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대응을 하고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문제나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말합니다. 네.
1: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줄이는 거를 보통 얘기하게 합니다. 그 보시기에 솔직히 그 파리 협약도 있었고 등등도 있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몇 년도까지 얼마큼 줄인다. 그럼 사실상 줄이지 못하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다 나무를 심는 거를, 그걸 이제 제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퉁퉁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은 전 세계에 한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헌법 소송을 내신 거긴 하지만,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들이 선언했던 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0: 사실 그 시점으로 보면 매우 더디고 변화가 안 생기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더 무력해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합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만일에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칠 때 지금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더 그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 프랭으로 내었던 그 이름이잖아요. 지금 무슨 의식을 더 가져야 될까요?
0: 저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 게 북극곰의 문제나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주한 위기를 이야기를 해서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사실은 정책의 변화, 정치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는 것도 한계이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제가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발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뭔가 더 그래야지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더 부를 더 차치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화 자체나 생각 자체에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말 표현이 정말 이 말 표현 정말 싫은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데 사실 이런 전체적인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0: 근데 저는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모든 걸 그친다고 해도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도는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할 상황이라서 재난이 더 늘어나고 사회가 좀 더 위험해지고 대응하지 않았을 때 더 위험해지는 건 이미 예견된 사실이고 이미 벌어질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응하지 않고 지금 무시했을 때 더 큰 위험을 맞닥뜨린다? 그게 된다라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응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게 최대한 한다. 근데 그걸 못한다면 위험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위험이 누구한테 갈까라고 하면 더 취약하고 더 위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사회가 더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긴 합니다.
1: 사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한국에 있는 나라만 신경을 쓴다고 될 문제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공감하고 그 방향성을 딱 맞춰야 되는데 사실 이게 계속 끊임없는 그 유혹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지금 안 이거 하, 못하면 우리는 뒤처진다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계속 봐야 돼. 그 이거 근데 이 위험은 언젠가 오지만 지금은 아니야라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참 저도 좀 안타까운 문제는 산업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그거를 퉁치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 자체로 그러면 그냥 나무를 계속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래 하지만 나는 산업을 계속 할 거야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그 뭐랄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참 쉽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기후 얘기하지만 그 기후라는 것이 가끔씩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요. 그 얘기밖에 할 때만 그때만 끄덕끄덕 하고 어떡하지 하고 얘기하고 그걸 또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먼 누군가 이야기. 하지만 내가 폭염을 맞이했을 때 야 에어컨 키면 돼 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행동들 그 행동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런 이런 식으로 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그 인식 전환이 가져와야 될지를 저도 참 궁금한 게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쉽지 않겠다. 아까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생존권의 문제까지 확 와닿지 않은 이상
0: 저는 그 저희가 헌법소원 진행할 때 이게 원고들만의 소송이 되지 않고 모두의 권리의 문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한테 지금 내가 마주한 위기를 편지로 써서 그 판결을 촉구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62년생이신데 그때 그 편지 쓰는 걸 같이 하고 그게 엄마의 삶에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엄마가 계속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헌법소원 중요한 것도 알겠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마주하고 있는지를 쓸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근데 가난하고 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는 가난한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하면 그냥 왜 그렇게 살았냐고 욕을 한다고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너무 막 울고 엄마랑 아니 엄마도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게 자꾸 아기들의 삶의 문제인데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사회 누가 듣냐고 엄마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쓰고 그걸 저희 행사에서 말하기를 하고 그게 언론 보도에 났는데 실제로 똑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건 너 잘못이지 라고. 근데 이런 지금처럼 기후위기라는 문제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그냥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위험이 당연히 커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전 지금 엄마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모두한테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재난이 닥쳐도 어떤 위험이 개인한테 너무 크게 닥쳐도 개인의 몫이라고 사회가 여기면서 더 불평등해지고 더 양극화도 심해지고 옆에 있는 누군가 한 명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게 그게 그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암울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뭔가 그럼에도 해보자 라는 마음조차 감히 못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겁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1: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탓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는 개인의 탓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또 그것이 전체가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안에 또 각각의 이익이 다 달라서 보고 있는 관점도 다르고 그걸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아까는 기후 행동에 관련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환경은 좀 쉬워. 환경 뭐 쓰레기 줍고 분리수거하고 그런 때기 쉬운데 그것이 다시 다 연결되는 기후인데 기후 너무 커 보이는 것도 맞아요. 좀 있고 그런 면에서 참 어렵다. 그러니까 공감은 하지만 다 어렵다.
0: 맞아요. 너무 거대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씩 그 이거잖아요. 뭐 지구를 좀 살리자 하면서 그 소등 한 뭐 15분만 꺼도 그 뭐지 소등하면 이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냥 그거 하나 해놓고선 아 나 많은 걸 했어라고 뿌듯해하는 그것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과연 그만큼 뭘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뭘 지킨다의 개념으로 뭘 또 다른 거를 향유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은 참 이게 어렵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0: 근데 그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게 생각보다 저희 상 받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 막 큰 상 받으셨네요 이런 말도

0: 있긴 했는데 너가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들 줄 몰랐는데 너 그걸 해냈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댓글로도 많이 들고 실제로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언니 나는 이거 하다가 그만뒀는데 끝까지 해내더니 결과를 만드네? 라면서 이게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난 이제 알아서 좀 안도하기도 해. 뭐라도 다시 해볼래? 라는 연락도 막 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효능감이 진짜 떨어진다.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별로 사실은 없을 수 있겠다. 정치는 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도 너무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려면 사실 좀더 같이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회의보다는 그런 회의감 같은 것보다는 좀더 그래도 바꿔보자.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둘순 없잖아. 함께 해보자라는 마음을 끌어내는 게 지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1: 사실 우리가 점점 좀 뭐랄 어떤 생각이냐면 빠른 효능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뭔가 결과물도 빠르고 하는데 일단 뭐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했을 때 포기하지는 않는 그 마음이 나도 중요하고 내 주변 사람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빠른 그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요새 그 AI를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더 문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이상 지금이야 좀 빠른 효능감 때문에 AI를 엄청 많이 쓰고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조차도 넘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늦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하나씩 나의 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이야기에 됐을 때에 다가온 것이 좀 다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더 얻게 되는지를 좀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저는 결국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는 건 그냥 환경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그걸 구체화해서 만들어 간다는 느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누군가가 배제되고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죽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는 함께 그래도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게 어쨌든 지금 놓여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봤자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1: 사실 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청소년 기후 행동에 함께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뭐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으로도 같이 할수 있기도 한데 저희는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일상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으로 연결하는 걸 계속 만들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 안에서 내가 살면서 마주하는 기후위기 문제와 또이 문제가 지역 안에서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이 필요한지를 모으는 작업을 또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꿈 아니면 또 청취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0: 저는 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그 끝에 제가 바라는 사회는 기후위기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누구나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 안전할 권리를 가지는 사회가 되는 게 제가 그래도 바라는 사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굉장히 거대하고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건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를 진짜로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계속 모으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0: 네.
1: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2020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 김보림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물려받아야 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 전해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성세대의 낡은 이해관계와 셈법이 미래 세대의 용기 있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유가 부르는 Love Once All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기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장면이 함께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숨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행복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베를린, Take My Breath Away. 5월 24일 군중의 시간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군종 신부님 강론 먼저 듣고 오늘 준비된 응답하라 예비역으로 돌아옵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육군 동해성당 주임이신 조영래 하상바오로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오늘 강론의 제목은 전우,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궁전입니다. 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전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우는 전쟁 시 전장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 즉 아군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지만 군대의 일상 안에서도 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특히 훈련소나 부대에서는 전우조라는 체제 안에서 어디든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군 생활할 때를 떠올려 보면 화장실을 갈 때나 물을 마시러 갈 때 늘 전우들과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군종 장교로서 위문을 다닐 때 전우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 훈련 때, 특히 행군을 할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큰 짐을 지고 가면서도 절대 혼자 짐을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군장이 너무나 무거워 버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전우의 군장 아래에 자신의 손을 그윽히 가져다 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우를 돕기 위한 마음, 전우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협조자, 보호자로 설명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동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 뒤에 전우가 내 군장의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 손길을 뻗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의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나를 내맡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군장이 가벼운 것은 오늘따라 내 컨디션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내 전우의 손길이 있듯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선 앞에서도 그 선을 잘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0: 오늘 강론은 군종교구 육군 동해성당 주임이신 조영래 하상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나침반은 고산과 오지를 찾는 탐험가들에겐 생존 필수품인데요.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항상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바른 방향을 가리킬 것을 아니까 요동을 치는 바늘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그런 믿음 아닐까요? 영화 속 예비역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경험한 모든 예비역과 함께 그 시절 군대 이야기 나눠봅니다.
1: 응답하라 예비역.
0: 네,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디오 이한빈입니다.
0: 네, 디오 씨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이네요. 오늘 코너 오프닝에 불안감을 느낄 때 내 마음을 잡아주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디오는 어떤 게 그런 역할을 해주나요?
1: 저는 불안하거나 이럴 때 조금 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0: 환기.
1: 네. 저는 뭐 건강에는 안 좋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게 그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0: 네. 소확행.
1: 네.
0: 네.
1: 그래서 자기 직전에 그 하루에 막 고민과 그런 고뇌의 시간들이 많이 있다가도
0: 네.
1: 자기 전에 뭐 유튜브나 네. 아니면 영화나 이렇게 한 편씩 보면은 자기 직전에는 그 고민과 그런 모든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렇게 잠들다 보니까 조금 더 잠이 편안하고
0: 오히려
1: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게 요즘 제 스스로의 행복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0: 하루를 가득 채워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유희를 줄 수 있는 단 몇 분이 자기 전에라도 꼭 필요하고 또 행복한 시간인가 봐요.
1: 아, 맞아요. 또 낮 시간에는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0: 네, 또 그럴 수 있죠.
1: 네,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0: 네.
1: 잠자기 직전에 뭐 따로 누군가의 방해 이런 거 없이 오로지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되게 때로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주로 혼자 하는 취미를 즐기시나요? 그러면?
1: 아니요. 친구들이랑도 많이 즐기고 가족들이랑도 많이 즐기고 하는데 예전엔 제가 완전 MBTI 2여가지고
0: 네.
1: 다 같이 놀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0: 네.
1: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혼자서 뭔가 하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영화관 가는 거 정말
0: 네.
1: 좋아하고요.
0: 네,
1: 영화관은 특히나 뭐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가기보다도 혼자 딱 그 영화관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그때 가서 영화를 보는 게
0: 네.
1: 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만의 그런 루틴?
0: 네.
1: 네,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최근에서야 혼자만의 무언가를 즐기는데 재미가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시절, 대문자 이 시절 디오에게 군대가 있었겠죠, 그 시기에?
1: 맞아요. 네. 군대를 갈 때도 제가 굉장히 대문자 이었죠.
0: 네, 군대에서도 제가 팀워크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1: 아.
0: 군대가 사실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저는 조리병이었기 때문에
0: 네.
1: 뭐 일반 보직들도 팀워크가 정말 1순위로 중요하지만
0: 네.
1: 조리병도 생각보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뭔가 각자 분업을 하고 착착착 네네. 진행된다고만 생각했는데 팀워크는 조리병에 있어서 처음 생각해보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각자 저희가 메뉴 하나씩 잡고
0: 네.
1: 요리를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내 거 빨리 끝내고 하면은 그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맞아요.
1: 이제 한 시간 안에 모든 다인분의 요리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내 거 요리를 빨리 끝내고 그 다른 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하는 분들을 음식을 도와드리는 거 이렇게 팀워크가 딱 빨리빨리 돌아갔을 때 음식 퀄리티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되고 또 제 시간 안에 음식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뭐 어느 집단이나 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조리병 때도 정말 팀워크가 1순위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랬을 네.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음식만 끝내면 땡! 나는 쉰다! 이게 아니라 이제 눈치 봐서 이제
1: 네.
0: 옆 사람이 덜 끝났다 그럼 바로 네. 도와주고 이렇게
1: 그쵸.
0: 하는군요.
1: 특히나 후임 때는 이제 선임들 요리 하실 때 빨리 제 거 끝내고 뭐 힘든 거라도 빨리 끝내고 이제 선임들 걸 도와드리는 게
0: 그게 미덕이군요.
1: 그게 미덕이었죠.
0: 그럼 네. 어떤 음식이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메뉴였나요?
1: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튀김 요리.
0: 그냥 튀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아니요. 튀김도 이게 또 그 타이밍과 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오.
1: 이게 또 치킨도 네. 제가 사회에서 마냥 시켜 먹었을 때는 그냥 간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0: 그럼요.
1: 이게 딱 그 건지는 타이밍.
0: 건진 네. 아 기름 속에서 네. 닭을 건지는 타이밍이
1: 맞습니다.
0: 오.
1: 그 기름 안에서도 이 딱 꺼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너무 빨리 꺼내도 이게 튀김옷이 잘 붙어있지 않고
0: 그리고 살도 너무, 네. 핑크색이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저는 그 핑크색일 때가 또 가장 살이 좀 쫄깃쫄깃하고 그렇게 맛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0: 안 익은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도 안 익은 네. 건 아니고요.
0: 아~
1: 네, 물론 막 피가 너무 빨갛다.
0: 네.
1: 이거는 아무래도 안 익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약간 선홍빛이 도는 건
0: 네네.
1: 그래도 약간 닭이 저는 그때 뭐 소고기에서도 미디움 웰던 이런 게 있듯이
0: 닭고기도
1: 닭고기에도 알고 보면
0: 네.
1: 좀 그런 맛있는 타이밍이 있다. 저도 요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0: 네.
1: 아, 튀김을 맡을 때는 정말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0: 네.
1: 남들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 그 휴게 시간을 반납하고 그렇게 일찍 조기 출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0: 네.
1: 아무래도 그 근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0: 네.
1: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정말 네. 확실히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1: 네.
0: 내 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뭔가 우연인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의 제목이 뭔가 닭을 연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1: 그런가요?
0: 네.
1: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가 바로 론 서바이버.
0: 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작전의 이름이군요.
1: 맞습니다.
0: 네, 그게 무엇이죠?
1: 그거를 보셨군요.
0: 네.
1: 제가 론 서바이버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
0: 네.
1: 이 작품이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고 미군 역사에서 유명한 작전 중 하나인 레드윙 작전.
0: 맞아요. 전 이걸 보고 달기라 생각했어요.
1: 네, 뭐 한 브랜드의 좀 그 빨간 맛 치킨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1: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하지만 이게 실제 작전의 이름이었던 거죠?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 작전이 영화상의 중요한 스토리로 나오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실제 작전을 바탕으로 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더 몰입감이 있었고요. 영화 헨콕. 그리고 패트리어트 데이를 제작한 피터 버그 감독의 작품입니다.
0: 네.
1: 또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드셨던 감독이고 또 배우 마크 월버그
0: 오.
1: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트랜스포머 4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 마크 월버그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 속에서도 정말 많은 그 연기와 또 그 좋은 연기를 통한 그 몰입감을 많이 선사해 주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제가 또 로코를 주로 보다 보니까
1: 네.
0: 낯선 감독, 낯선 배우들인데
1: 네.
0: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 혹시 익숙하다면 샵 1053 빵톡으로 이야기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레드윙 작전, 어떤 내용의 작전이죠?
1: 네, 레드윙 작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과 탈레반의 전쟁 때 탈레반의 리더 아마드 샤를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 작전이었는데요.
0: 네.
1: 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투입되는 그 미군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 적의 리더를 제거하는
1: 맞습니다.
0: 그런 작전이군요.
1: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하고
0: 네.
1: 또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었던 작품인 만큼
0: 네.
1: 그 부대원들 간의 그 협동과 또 임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이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영화 중간중간에도 예상치 못한 난관 이런 그런 위기가 많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아서
0: 네.
1: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이 타이밍에?
0: 네.
1: 막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0: 네.
1: 두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0: 어떤 사건들에 부딪혔을지 궁금한데요.
1: 네네. 어떤 사건인지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0: 좋습니다. 더 블루 그대와 함께.

0: 더블루 그대와 함께 이어드린 곡은 럼블피쉬의 아이고였습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4주차인 오늘은 응답하라 예비역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역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영화 바로 론 서바이버인데요. 앞서 미군들이 작전 중에 여러 쫄깃해지는 위기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첫 번째 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탈레반의 리더를 암살하기 위해서 위치를 파악하러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0: 네.
1: 미군들이 이제 탈레반 진영 앞에 도착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진영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산속에서 잠복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은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일반 주민으로 보이는
0: 네.
1: 평범한 일반인 세 명이 양들과 함께 목동 세 명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0: 네.
1: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탈레반의 일원인지 아니면 일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인지
0: 네.
1: 이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네, 목동 세 명을 일단 생포는 하는데
0: 네.
1: 이 사람들을 죽여야 할까? 아니면 그냥 풀어줘야 될까? 이 고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0: 네. 이게 적이라면 당연히 나의 위험이 걸린 문제니까 처단을 해야 하겠지만
1: 네네.
0: 주민이라면, 민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니까
1: 네.
0: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1: 그렇죠. 이 문제는 또 실제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룰 정도로 정말 대표적인 그 윤리와 의무 사이에서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0: 아, 철학까지 이어지는군요. 그럼 네. 미군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1: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나요?
0: 아, 근데 이게 고민인 게 물어봐도 네. 그 대답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0: 그래도 양이랑 왔으니까 주민 아닐까요? 주민이었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생포를 그러면 이제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줬으면
0: 네.
1: 좋겠다. 아, 미군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목동들을 풀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풀어줬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치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의 신원이 노출됐으니 철수를 하자.
0: 네, 도망가야죠.
1: 네,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풀어준 목동 세 명이
0: 네.
1: 미군의 우려대로 탈레반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제 탈레반의 그 습격을 받는 그래서 수많은 피해와
0: 네.
1: 또 많은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0: 어.
1: 그래서 이제 미군들도 탈레반을 피해서 이제 작전

0: 보다는 이제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 마크 월버그가 맡은 마커스 러트셀, 실존 인물이기도 하시거든요. 마커스가 일단은 탈레반의 추격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부대원들과도 떨어진 채 혼자서 이제 그 숲속에 숨어들게 됩니다.
1: 그러면 죽는데, 영화에서.
0: 영화에서는 보통 이렇게 혼자 떨어지고 하면은 실제로도 이제 혼자 떨어지게 되면 무섭기도 하고 또 생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 숨어서 마커스가 강이다 해서 강에 이제 물 마시러 가는데 앞간 또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돼요. 또 주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마커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해요. 막총 들이대고 누구냐? 이제 정말 죽기 직전의 각오로 그 주민들을 대하는데 이번 주민들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마커스를 안심시켜 주고 일단은 너 많이 다친 것 같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부축을 해주면서 본인들을 마을로 데려가요.
1: 안 돼, 속지 마.
0: 아직까지 이제 벌써 많이 데이셨군요. 네, 이렇게 피해 속에서도 우선은 마커스도 이제 선택지가 없으니까
1: 따라갑니까?
0: 네, 본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축을 받은 채 마을로 갑니다.
1: 또 그렇게 위기를 겪게 되나요?
0: 위기를 겪게 될까요? 궁금하시겠지만 우리 또 한번 곡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1: 밀당이 빅뱅 하루하루.

0: 빅뱅 하루하루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시작 부분에 떠나가 들으셨나요?
1: 네.
0: 제가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쳐! 자, 우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에 나오듯이 정말 메이데이, 비상사태인 이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알려주셔야죠.
1: 네. 기대하셨을 테지만
0: 네.
1: 앞서 마커스가 제가 목동들을 풀어줬다가 위기를 겪은 만큼 이제 주민들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또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로 마커스가 제발 이번엔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번에 마커스를 데려가다가 치료해주면서 굉장히 착한 주민들이었습니다.
0: 탈레반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었군요.
1: 맞습니다. 또 탈레반과도 대척점이 있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일반 주민들이셨기 때문에 마커스가 이제 위험에 빠진 게 아닌 또 미군들이랑 연락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0: 네.
1: 이제는 마커스가 앞서 풀어준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정말 이번엔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회복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미군들에게 구조 요청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0: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딱 그런 상황인 거네요.
1: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무사히 끝나기엔 영화가 조금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위기를...
0: 아니야, 전 괜찮아요. 전 이쯤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위기 그만.
1: 네. 근데 또 영화가 막상 보시면은 네. 여기서 위기가 하나 또 등장하잖아요.
0: 네.
1: 제발 막 이렇게 쫄깃쫄깃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영화적인 요소로는 상당히 또 재밌는 요소로 자리 잡더라고요.
0: 네.
1: 저도 보면서 이제 마커스가 좀 무사히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또 걱정했던 요소 중에 하나죠.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마커스를 도와주고 있을 때
0: 네.
1: 탈레반한테 또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0: 네.
1: 이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아니나 다를까 탈레반이 이 마커스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0: 네.
1: 이 주민들을 습격합니다.
0: 어떡해. 네.
1: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커스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탈레반의 습격을 받게 되죠. 이렇게 결국 그 위기의 상황 속
0: 네.
1: 또 아프가니스탄 주민분들도 이제 탈레반에 맞서 총을 들고 또 네. 전투를 시작하는데 이 위기 상황 속 이제 미군이
0: 네.
1: 등장을 합니다.
0: 아까 연락이 닿았던 미군이
1: 네.
0: 정말 좋은 타이밍에 구하러 오는군요.
1: 맞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타이밍
0: 네.
1: 그리고 어떻게 마커스가 또 생환될지는 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영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영화를 즐기실 수 있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0: 네.
1: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0: 알겠습니다.
1: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쉴 새 없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들어보니까 그 주민들도 주인공을 도와주면 자신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었다면 도와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영화 마지막에도 이 자막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마커스를 도와준 이유를 바로 파슈투날리라는 이 마을의 규범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 나라 언어인가 보죠?
1: 맞습니다. 파슈투날리라는 언어인데 적에게 쫓기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목동들을 풀어준 마커스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은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전수칙, 도덕적인 규범을 지켰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본인들이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을의 규범을 지킨 결과 또 마커스라는 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두 양측 다 각자에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지켰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행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1: 맞습니다. 또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더라도
0: 네.
1: 또 본인들의 그런 신념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감 그 의무감이 뭐 비록 그분들에게 위기를 겪게 될 수 있게 하더라도
0: 네.
1: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0: 참 영화상이니까 좋게 풀려서 다행인 거지.
1: 네.
0: 현실에서는 사실 결과를 모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신념을 지킨다는 게 더 어렵고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쉽지 않죠. 만약에 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 프로라님께서는 그런 선택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0: 한다고 해야죠. 지금도 아니요? 라고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1: 아,
0: 네, 하겠습니다 하고 10번은 외쳐놓으면은 정말 한 번은 하지 않을까요?
1: 정말 어떠세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0: 디오 씨는 어떠세요?
1: 저도 사실 저도 영화 보면서도 누가 봐도 아프가니스탄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0: 네.
1: 이 미군을 들이면은 우리 마을이 수격당

0: 하는 거 아니야?
1: 실제로
0: 그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도 나오고요.
1: 네.
0: 저 같아도 이거 투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봤을 것 같은데 조금 아무래도 좀 내심. 내심 이거 받아들이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또 가톨릭에서도 우리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네.
0: 우리가 선택의 기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가는 노력들이 쌓여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보니 그런 좋은 사례를 남긴 걸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가톨릭 십계명, 우리 신앙인으로서 십계명을 기분 좋을 때 지키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념,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엔플라잉 플래시백.

0: 엔플라잉 플래시백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영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밀당으로 쫄깃쫄깃하게 계속 만드는 두 시간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걸까요?
1: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두 시간 순삭.
0: 오, 순삭.
1: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공감도 되고 또 영화의 몰입감과 그 현실성
0: 네.
1: 그런 부분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정말 오락적인 요소도 많고요. 그래서 좀 흥미진진하고 또 평상시에 이제 군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전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고뇌와
0: 네.
1: 또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약간 좀 잔인하긴 한데요.
0: 네.
1: 그래도 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보기도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요 영화는 가족끼리 봐도 괜찮을 정도로 그 잔인함이 덜한가요? 앞선 영화보다?
1: 앞선 영화보다 조금 덜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근데 또 약간 고개를 돌려야 할 때도 있긴 할 수 있지만
0: 네.
1: 그래도 뭐 19금은 아니니까요.
0: 네.
1: 19세 관람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어린 유아와만 아니라면 그래도 가족들 함께 지켜보셔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 실제 레드윙 작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론 서바이버 행콕 패트리어트 데이를 제작한 피터 버그 감독의 작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은 5주라서 다음 주에도 또 만나게 될 텐데요.
1: 네.
0: 다음 주 영화 힌트 좀 주시죠.
1: 힌트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또 너무 명확해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0: 네.
1: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작 감독과 주연 배우가 같습니다.
0: 배우가 감독까지 했다.
1: 맞습니다.
0: 근데 그런 영화 되게 많지 않나요?
1: 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많은 영화 중에 좀 고민해보라고 제가 좀 이렇게 폭넓게 드렸는데
0: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1: 조금 더 드릴까요?
0: 네.
1: 그러면은 제가 그 배우를 알려드릴게요.
0: 네.
1: 이거 너무 큰데? 배우는 벤 스틸러.
0: 너무 친숙하죠. 벤 스틸러.
1: 네.
0: 근데 그분 작품 너무 많잖아요.
1: 작품 많죠. 네, 많죠. 워낙 또 유명하신 배우니까 작품 네. 많죠. 네.
0: 하나만 더 주세요.
1: 하나만 더요?
0: 네.
1: 너무 많이 풀고 가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 네. 더 드리면 우리 흔히 많은 분들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우리 뭐 지하철이나 뭐 어딜 갈 때나 상상 혼자 많이 하시잖아요.
0: 상상.
1: 네.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0: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1: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제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0: 네. 다 드렸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이한빈 아나운서 디오와 함께 바로 이 영화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인생작으로 네. 꼽는 영화죠.
1: 맞습니다.
0: 한 주 동안 이렇게 힌트를 다 드렸으니 한 주 동안 군종의 시한 가족분들도 함께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1: 너무 좋죠.
0: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끝곡 우리 디오가 소개해 줄까요? 어떤 아티스트의 노래죠?
1: 요즘 들어서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즐겨 듣고 계신 아티스트죠?
0: 네.
1: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수 한로로.
0: 네. 요즘 유키즈 나오고 나서 팬이 더 많아졌어요.
1: 맞아요. 저도 그 방송 나오시는 거 보고
0: 네.
1: 음악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0: 어떤 얼굴이?
1: 아니요. 음악이.
0: 음악이.
1: 네네네.
0: 좋은 곡들이 너무 많죠. 한로로 씨의 노래라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디오가 말해서 제가 시간을 달리네라는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디오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1: 네. 지금까지 이한빈 디오였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군종의 시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는지요? 분명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나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사, 끝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드리며 기쁨 가득한 오솔길 함께 걸어 나가 봅시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자케오 나무가 부르는 시편 104 성령 강림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기도의 오솔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축제가 끝나고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처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웃도 나 자신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겠죠.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찬미 드리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리며 그 축하의 마음과 함께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소리가 부릅니다. I will offer up my life.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린 은사가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난주는 갑자기 한여름 날씨가 좀 이어졌죠.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해서 두꺼운 옷 정리하기가 애매한 상태였는데 또 갑자기 여름 옷을 찾아 입어야 하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지내오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리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생각 더 하고 다음 주에 비밀 글로 올릴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렸어요.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 그리고 성찰 적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네, 우리 임유리님 신청해 주신 노래 저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더 하고 나누겠다라고 하셨네요. 어떤 기도 지향이길래 조금 더 고민하고 식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뭐 어찌됐던 자신의 기도 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무르고 또 고민하고 또 식별하고 하는 시간들,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 또한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향이,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자체도 그 지향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민도 하시고 이 기도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편안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3767님, 벌써부터 너무 덥네요. 어제 성당에서 하는 야외 음악회에 갔었는데 땡볕이라 너무 더웠습니다. 즐겁긴 했는데 올 여름 더위가 벌써 두렵습니다. 네, 3767님. 아, 야외 음악회. 그늘 없이. 아, 또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 기울어진 시간에 했더라면, 뭐 5시 이후 했더라면 조금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낮에 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음악이 조금이나마 이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보고요. 매년 다가오는 여름이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농담 삼아 이러잖아요.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그래요. 아무쪼록 물 많이 마시면서 몸과 마음의 컨디션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님, 주님 승천 대축일.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마다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승천 대축일 이후 그리고 맞이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혹시 뭐 매일 미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사, 고별 기도를 복음으로 매일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가득 담긴, 그 심정이 가득 묻어나는 요한복음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또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자신이 또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지만 늘 너희들 곁에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죠. 이 말씀은 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 꼭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티노님, 우리 성당 옆 주차장 풀이 자라서 제초 지원을 나갈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당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그중에 이제 주차장 풀이 이제 자랄 때마다 제초 지원, 제초 봉사 하시나 보네요. 뭐 요즘 같은 날씨는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깎고 지나가서 돌아보면 또 자라있다 라고 할 정도로 뭐 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뭐 좀 단정하고 깔끔하면 좋으니까 예전 다른 날씨 때보다는 조금 자주 제초 지원을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봉사의 기쁨 또 마음 깊이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임유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포가 부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비판이 가진 긍정적 영향력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영적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 자아 비판은 우리가 선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향상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실패 없이는 우리의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의 인식과 한계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인 실패를 통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실패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아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비난은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우리를 무가치하고 저급한 존재로 나타냅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아 비난은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며 파괴적이고 병적이며 반크리스천적입니다. 이러한 유해한 질병은 많은 완벽주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성공적이 되어도 언제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흠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행여 만족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크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실패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미 반쯤은 그렇게 되리라 지레 짐작합니다. 이들이 실패를 부인하는 것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그들 내부에 있는 완벽주의의 쳇바퀴 돌리기만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더욱 고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들에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신 용서의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크리스천적 삶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자아 비판은 정서적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적 갈망을 품고 있을 때 자아 비판은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적, 의지적, 육체적, 영성적 차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성장하고 변화할까요?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실수와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성과 약함을 직면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고 통합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유로 타인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내뱉고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흉볼 수도 있으며 경쟁을 하다가 질 때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거부당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작은 흠집 하나라도 드러나는 상황을 격하게 분노하고 자기 존재나 인격이 비난받는 것으로 여기며 광기서린 폭력을 일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바로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마찰의 과정들, 다시 말해서 나의 한계와 그 능력을 인식하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건강한 자기 비판으로 성찰할 때 우리는 비대해진 교만을 깎아내고 영혼의 군사를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나의 존재가 아닌 연약함과 한계를 성찰하며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 담아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님, 저도 목 골절로 지난 겨울 5개월을 집에만 있어서 그 고통을 조금은 알것 같아요. 기도로 위로받으시고 재활치료로 빠른 쾌유 빌어요. 주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어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한명숙님 감사합니다. 이 공감과 위로의 댓글, 또 화살기도 아마도 사연 보내주시는 분, 집에서 홀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엄청나게 큰 따뜻한 위로의 문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 짧은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희망과 힘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신부님 다음 주에는 로레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대중교통으로 이곳까지 오다 보니 정말 몸과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침에 틀어주셨던 최민순 신부님, 신상홍님의 고인의 기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른답니다. 이곳을 나가는 길이 더 까다롭던데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성지순례네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탈리아가 대중교통이 그래도 좀잘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짐들이 있을 텐데, 작은 짐이 아닐 텐데, 이걸 다 매일 풀었다 쌌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순례를 이어나가는 그 마음속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발걸음에 하느님이 또 주님이 더 풍성한 성지순례 은총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 뭔가 불안할 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특별히 생활성가, 우리 디오니시아님에게는 이 신상호님의 그 고인의 기도 노래가 아마 그런 힘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시면서 성지순례 그 마무리까지 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8500님, 동료가 출산을 했네요. 이쁜 딸아이의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기원합니다. 네, 출산을 정말로 정말로 축하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이쁠까요? 정말 하느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아, 이 기쁨은 뭐라고 형언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탄생의 순간을 목격하고, 또그 생명을 내 품에 안아보는 그 순간? 아,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네, 성모성월 5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 생명의 탄생이 있기까지 정말 사랑하고 또 함께 해준 그 모든 부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예쁜 딸아이를 출산한 8500님의 동료의 가족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모든 은총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마음 모아 감사하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숨으로 온누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 8500님의 동료의 예쁜 딸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기도 올리나이다. 푸르러 가는 실록의 계절에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소서. 이제 막 태어난 예쁜 딸, 아들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리시어 온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로 축복하여 주소서. 출산을 앞둔 모든 산모와 막 출산을 한 산모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가득 내려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에 생기 돋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이경수가 부르는 나의 아이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기도의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네, 우리 산책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노래 선물로 민균이가 부르는 아포칼립틱 세레나데 남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은사로 생기 가득한 나날이 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5월 과학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책의 저자 김추령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기후위기는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이제는 여기에 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책에서 탱탱볼 같은 사회를 만들자 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1: 네, 예.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두운 터널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터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가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탱탱볼 가지고 놀아 보셨을 거예요. 탱탱볼을 일정한 높이에서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으면 탱탱볼은 다시 튀어 오르고 순간 찌그러져요. 탱탱볼도 찌그러지거든요. 그런데 찌그러진 다음에 아주 빠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1.5도가 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IPCC 보고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면 동일하게 기온이 올라가도 발생 가능한 위험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홍수가 났다. 이때 홍수가 날 거다라고 했을 때 재난이 예상될 때 빠르게 알림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적응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있는 거주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 즉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해서 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그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고 적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또 다른 적응의 한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지나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뭘 할까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꽉 붙잡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공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후 위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했듯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이전 사회와는 다른 규범과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공생. 근데 물론 공생에는 사람과 사람의 공생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 이렇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갖는 것. 이게 적응 교육의 적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환경 교육을 따로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마 이거 하면 정말 지구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이런 청소년에게 혹시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네.
1: 앞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할 청소년들에게 꿈을 한번 꾸어봐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꿈을 한번 꾸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살고 싶은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기후위기를 윤리적 폭풍이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요. 저는 윤리적 폭풍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의 소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 닿은 곳에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아,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먼저 꿈꿔보고 그것을 목표로 기후행동을 하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5월 한 달간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5월 봄이잖아요.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봄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저도 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봄이 너무 아름답죠. 막 꽃들이 무슨 뻥튀기 터지듯이 펑펑 막 터지고 겨우내 미동도 없던 나뭇가지에서 새잎이 막 그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뿅뿅하고 막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봄은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38억 년경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38억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생명체들이 지구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고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셀 수 없는 시간과 가늠할 수 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 시스템의 균형이 아름다운 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그 수많은 작은 노력의 하나가 되기를, 우리도 아주 작은 한 점이 되기를, 그래서 이 봄이 오래도록 아름다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한 달간 함께해 주신 김치령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저와 함께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 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인 인물들이 환대를 경험하고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죠. 이걸 우리 삶에 비춰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꼭 거창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듯이 상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채는 것, 이 짧고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어쩌면 그런 것이야말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환대의 시작이 아닐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예, 최대한 10의 음악 소재 오늘 첫 곡으로 김진호의 가족사진 들으셨습니다. 가정의 달에 특히 더 마음에 오는 정말 멋진 곡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BBC 라디오 어플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1부는 스튜디움 레젠디 코너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5월을 좀 마무리하면서 성모성월 특집으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곡간을 또 먼저 들으시죠. 이소라입니다. 아멘.

예, 스튜디움 레전드로 최대한 심의 오파서제 일부를 함께 합니다만 오늘은 성모성월 특집으로 좀 특별한 음악을 듣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성모성월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성모 만과라고 이렇게 또 고풍스럽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 곡을 좀 한번 가능한 전곡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성모성월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는 1567년에 태어나서 1643년에 타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대표하는 대음악가죠. 뭐 비유하자면 회화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면 이탈리아 음악에는 몬테베르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음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위대함을 그 정점에 이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는데, 르네상스 음악을 완성하고 또 바로크 음악이란 또 새로운 음악의 사조를 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몬테베르디가 기여한 건 무엇보다 이제 오페라로 알려져 있죠. 이른바 최초의 제대로 된 오페라로 꼽히는 오르페오를 비롯한 몬테베르디의 그 3부작. 오늘날에도 단순히 고음악적인 취미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최고의 오페라 걸작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걸작 오페라를 작곡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속 기악곡인 마드리가를 또 작곡을 해서 또 한 장르를 정립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 몬테베르디의 또 하나의 그 아주 대걸작이 바로 종교음악, 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그 종교음악을 대표하는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베스페로 델라 베아타 베르지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바쳐지는 저녁기도, 성모일도의 그 그레고리오 성가로부터 시작된 그 전례, 예, 그 전통을 따르면서도 아주 독창적인 르네상스적인 아름다움과 또 바로크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진 걸작이고요. 아마 뭐 그 서양 음악 역사상 종교 음악의 걸작을 한 10여 편 꼽아 본다면 당당히 들어가지 않을까, 누가 꼽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음악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몬테베르디까지 이렇게 들으려면은 또 뭐 많은 이제 음악적인 어떻게 보면은 탐구를 하고 나서 이제 만나게 되게 마련이고, 또 이제 이게 굉장히 대작이어서 거의 뭐 한 시간 반에 가까운 뭐 지휘자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다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 성모일도라는 특별히 전례서의 그 전례 성가의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그 감상을 할 때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한번 이 성모성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다음 주 주일이 한 번 더 남긴 했습니다만, 성모의 밤을 지내는 기분으로 예,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만과 전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그 도입송에 해당되는 데우민 아우도트리움과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시편 딕시 도미누스 두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성모일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할 때 그 시작 그 송이 시작하는 이제 그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다음에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모든 성모일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선창을 하는 음률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창에 앞서서 이 몬테베르디의 작곡이 상당히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페라 오르페오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서곡에 그 아주 흡사한 서곡을 여기다 또 도입을 했죠. 그래서 종교음악의 경건성과 함께 동시에 좀 화려한 그러한 어떤 서주를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이 바로 딕시 도미누스인데, 이 시편은 시편 110편이고 그 성물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음악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헨델의 걸작 중에서도 이제 딕시 도미누스가 있는데, 시편 110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께 말씀하셨도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뻗치시리니 너는 내 원수들 한가운데서 다스려라. 내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룩한 광채 속에서 새벽별이 돋기 전에 내가 너를 낳았노라.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에 따른 영원한 사제이다. 당신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 분노의 날에 임금들을 쳐부수시라.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시체들을 쌓으시고 넓은 땅에 우두머리들을 쳐부수시리라. 그는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하여 고개를 들리라 하고 이제 영광송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이 클라우디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성모 만과 중에 시작되는 도입부와 그리고 시편 110 딕시 도미누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몬테베르디의 이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도 굉장히 명반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게 그 가디너의 음반이나 아니면 호르디자발의 음반이 먼저 떠오릅니다만 또 최근에 뭐 대부분의 중요한 지금 종교음악에 다 하나하나 자기들의 인장을 새기고 있는 라파엘 피숑이 이끌고 있는 피그말리온이 또 근자의 클라우드 몬테베르디의 이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음반을 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이 연주 실황을 볼 수 있어서 또 그 예의 이 독특한 이 피숑의 또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앨범으로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 피숑이 지휘하는 피그말리온의 노래와 연주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중에서 인비타토리움, 데우스인 아주테오리움 그리고 시편 딕시 도미누스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성모성월 특집으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전곡을 1부와 2부에 걸쳐서 네,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에서 함께하는 성모의 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파엘 피숑이 지휘한 피그말리온의 연주로 듣고 있는데요. 먼저 그 도입부와 그리고 시편 110편인 딕시 도미누스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이게 좀 독특한 형식으로 콘체르토라는 양식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몬테베르디의 독창적인 해석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오라토리움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성서 가사와 동시에 그 이 현악 앙상블이 그 기악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상당히 독창적인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콘체르토 양식으로 이 시편을 시편과 그리고 이 전래의 음악을 굉장히 다채롭게 그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들으실 곡은 그 콘체르토로 구분되는 니그라 숨입니다. 이제 그 아가서에 나오는 약간은 아가서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아가서다운 그런 관능적인 그러한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몬테베르디로서는 그 세속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또 경건함을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됐었겠죠.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나오는 니그라 숨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그러기에 왕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인도하셨도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이여 일어나오노라.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멀리 사라졌도다. 우리 땅에는 꽃이 피어나고 노래할 때가 찾아왔도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편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시편은 라우다테 푸에리라는 그러한 시편이 등장합니다. 라우다테 푸에리도 아주 즐겨서 여러 작곡가들이 작곡한 그러한 시편인데요. 시편 113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이시다. 억눌린 이를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시어 귀인들과 함께 당신 백성의 귀인들과 함께 앉으시다. 아이 못 낳는 여인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여러 자녀를 듣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자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라파엘 피숑이 지휘하는 피그말리온의 연주로 콘체르토 니그라 숨 그리고 시편 라우다테 푸에리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몬테베르디의 걸작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오늘 성모성호 특집으로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니그라숨 이제 콘체르토 아가서 1장에 나오는 가사와 그리고 기악 앙상블이 함께했던 콘체르토 들으셨고 그리고 시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느님에 대한 찬미를 표현한 시편 라우다테 푸에리 들으셨습니다. 이제 1부 마지막으로 이 세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오 세라핌 또 마찬가지로 콘체르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시편 역시 뭐 비발디라든가 뭐 헨델이라든가 이런 작곡가들이 또 아주 인상적으로 작곡했던 시편이죠. 니시 도미누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주님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도다.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드는 것도 고생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는 헛되리로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짐을 주시느니라. 보라, 자식들은 주님의 성읍이요 태중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로다.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쥐인 화살들 같구나. 행복하여라, 그것들로 화살통을 채운 사람. 성문에서 원수들과 판가름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영광송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뭐 성문 일도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응송, 레스폰사리움이 나오고 그리고 시편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7에 있는 니시 도미누스가 또 여기 시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콘체르토 듀오 세라핌 그리고 시편 니시 도미누스 그리고 콘체르토 아우디 코에툼까지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명동 나비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네, 음악 서재 2부입니다. 뭐 1부부터 들으신 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성모성월 특집으로 최대한 심의 음악 서재에 함께 성모의 밤을 한다는 마음으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1567년에 태어나서 1643년에 타계한 이탈리아의 뭐 그야말로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아우르는 거장이죠. 클래식 음악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정말 걸작 종교음악 베스프로 델라 베아타 베르지네,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조금 고풍스럽게 그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성모만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곡을 듣는 좀 드문 시간 갖고 있습니다. 워낙 걸작이긴 합니다만 꽤 긴 곡이어서, 그리고 또 전래음악에 이렇게 따른 성모일도에 따른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전곡을 들어보실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전곡을 다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그 시작하는 도입부와 그리고 세 편의 이제 10편 딕시 도미누스, 라우다테 푸에리, 그리고 니시 도미누스,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어우러지는 콘체르토들을 이제 감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2부에 이제 그 해당되는 이 성모 마리아 저녁 기도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이제 시편 중에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죠. 라우다 예루살렘.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우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시편 147편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다 예루살렘 도미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내 성문들의 빗장을 단단히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말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분의 명령이 한달음에 달려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재 같은 서리를 뿌리신다. 당신의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시니 그분의 추위 앞에 누가 버텨내랴.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부시니 물들이 흐른다. 당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당신의 규정과 법규들을 이스라엘에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처럼 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그분의 법규들을 알지 못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긴 합니다만, 아주 그 몬테베르디가 합창단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상당히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멋진 곡이기도 하죠. 일부와 마찬가지로 라파엘 피숑이 지휘하는 피그말레온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라우다 예루살렘입니다.

예,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대략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목들을 듣고 있습니다. 라우다 예루살렘 시편을 좀 전에 감상을 하셨고요. 이어서 들을 곡도 굉장히 흥미로운 곡인데 상타 마리아 숙체레 미세리스 거룩하신 마리아여 불쌍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성모님에 대한 어떤 그 성모님에게 전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상타 마리아 축체레 미세리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거룩하신 마리아여 불쌍한 이들을 도우시고 마음이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직자들을 위해 중개해 주시며 열심한 이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당신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거룩한 기념을 기리는 이마다 도움을 느끼게 하소서. 성모님의 전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몬테베르디가 여기서 특히 그 상타 마리아 오라 프로노비스라는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성모님께 대한 그 전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나타 형식으로 상타 마리아에 대한 그 성모님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을 기악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곡이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가죠. 아베 마리아 스텔라.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아베 마리스 스텔라. 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거 뭐그 독립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특히 이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에서도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여서 따로 이제 감상할 기회도 제법 있는 곡입니다. 뭐 가사는 아마 좀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조금 소개해드리면 1절과 마지막 절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다의 별이시여 하느님의 어머니 항상 동정이시며 복되신 하늘의 문이시여 하례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엔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높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위로자이신 성령께 삼위이신 세 분께 동등한 존경을 바칩니다. 아멘.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 성모님께 바치는 라틴어 기도시의 그뭐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스 스텔라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상타 마리아 숙체레 미스리스 그리고 상타 마리아 성모님께 바쳐진 소나타 그리고 찬가인 아베 마리스 스텔라입니다.

예,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의 전역기도 이제 오늘 그 전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뭐 성모님에 대한 찬가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찬가이죠. 바로 성모 찬송 망니피카시인데 모든 성모일도 전역기도에서는 이제 망니피카시 성모일도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의 전역기도 역시 망니피카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마니피카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보라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음이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망니피카스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라파엘 피숑이 주요하는 피그마리온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5: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큰 원을 그려도 좋아.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는 당신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 그러면 당신이 지나온 땅은 전부 당신 거야.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단편인데 정말 사람 욕망의 끝이 어디인가 다시 묻게 되는 또 그 욕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좋다 요만큼 돌고 나는 요만큼 와야지 이렇게 되질 않고 더 끝없이 큰 원을 그리려다가 결국은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그 어리석음을 지닌 게 또 사람이죠. 무엇인가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우리들 결핍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강하게 좀 바래보는 그런 바람들 너무 많은 우리들 근데 정말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여러분들 이때 선물 받는 건가요?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뭐 소란한 마음이었다면은 평화와 사랑의 열매 또 송구하고 불만과 미움이 가득했다면 사랑과 기쁨도 감사한 선물이죠. 혹은 성실과 온유, 절제, 인내, 호의, 선의 좋은 것들 다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좋은 계절이고 좋은 하루입니다. 일요일 거의 끝으로 가는 일요일 저녁 명동연가에서 음악 선물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처 삼으시죠.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김연기의 이 계절은 감사입니다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들을 듣겠습니다. 또 최신 경향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키키의 404, 네, 이런 노래들이 보이네요.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네, 두 곡의 최신 음악들이었어요. 처음 들으셨던 노래는 레드 레드라는 제목이었는데 레드가 이렇게 붙여서 써져 있네요. 코르티스 팀의 미니 2집. 미니 2집의 제목은 또 그린 그린이에요. 네, 그린 그린도 역시 붙여서 쓰고 그린 그린에 수록된 레드 레드였는데 5월 4일날 발매됐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 달도 안 된 최신곡이죠. 근데 키키의 2404는 올 초에 발매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한 성공을 지금도 거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 EP 딜룰루 팩에 들어있던 404하고 괄호치고 New Era 이렇게 써있는데 Era가 한 시대, 새로운 시대도 되고 또 Era 뭔가 그 잘못된 그런 에러를 이야기하는 과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여튼 뭐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404가 이제 컴퓨터에서 그런 뜻인 거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강렬한 노래를 키키가 들고 나와서 2026년 초반기를 아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MZ세대 뮤지션들이 예전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들 두 곡을 들어볼 텐데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 노래 자체도 좋지만 또 이 MZ세대 뮤지션들의 새로운 접근법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바노프라는 뮤지션이 추억 속의 그대를 이렇게 리메이크했는데 원래 황치훈 가수의 노래죠. 디깅클럽 서울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샴푸의 요정을 리메이크했는데 샴푸의 요정 정말 명곡인데 이 노래를 또 어떻게 리메이크했는지 두 곡의 요즘 세대가 리메이크한 예전 명곡들입니다.

0: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1: 신문 왔습니다. 이 소리를 정말 우리 전세대 어른들은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다리셨었는데, 우리 평화신문은 한 주에 한 번 오죠. 그러니까 왠지 더 반갑고 단비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올해로 38주년을 맞은 평화신문이 새 필진, 새 연재물로 또 다가오네요. 오늘도 역시 밑줄 긋고 싶은 기사가 많아요. 지난주가 홍보주일이었어요. 그래서 AI 관련 기사가 있는데, 와, AI 여기까지 신학의 영역까지 들어오나 싶어서 솔깃해지면서 눈이 가네요.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지금까지 지켜온 신학, 교리, 지성, 노동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 AI 시대가 가져온 변화에 인간과 종교, 사회는 어떠한 시각과 삶 그리고 미래 방향을 견제해야 할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까? AI가 인간 삶 전반을 뒤흔드는 시대, 가톨릭 지성인들이 기술 발전 속 인간 존엄과 대학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콜로퀴엄에서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 대학의 역할도 함께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세계 청년대회가 또 청년 세대가 신앙과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AI 시대의 윤리와 평화, 생태, 공동체 문제를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말 이런 기사를 보면

뭔가 AI 묵상 좀 해봐라 하곤 한다거나 AI야 나 대신 묵주신공 10단 바쳐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AI도 그렇고 하느님도 그렇고 안 보인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든지 막 다 잘하니까 너무 잘한다 막 이런 느낌 하여튼 이상하게 더는 생각하기가 싫은데요. 그 와중에 또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오네요. 1969년에 단파 라디오 방송이 필리핀에서 시작됐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RVA 필리핀의 단파 방송 아시아 그리스도교의 목소리이자 아시아의 선교사로 불려온 상징적인 가톨릭 미디어다. 1969년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해 인터넷 시대를 거치면서 웹 스트리밍, SNS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하기까지 형태는 바뀌었지만 아시아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은 한결같다. 필리핀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 RVA는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였다. 1986년 피플 파워라 불리는 민주화 혁명 당시 RVA는 독재 정권의 언론 통제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매체였다. 당시 마닐라 대교구장이던 하임의 신 추기경은 RVA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저항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이에 응답하며 거리로 나와 유혈 사태 없이 민주화를 이뤄냈다. 1918년 50년 가까이 이어온 단파 라디오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결정 과정까지 반대가 거셌다. 오랫동안 라디오로 RVA를 들어온 청취자들은 우리를 버리는 거냐고 항의했다. 이들에게 신앙의 추억과 기억에 담긴 매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군요. 이 변화의 시기, AI, 그 다음에 인터넷. 정말 옛날 단파 라디오는 이제 송출을 중단하고. 이런 디지털 시대에 가톨릭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저도 지금 가톨릭 미디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대에 뭔가 새로운 또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이었어요. RVA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AI를 이 종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라는 다소 좀 저는 괜히 섬뜩한 그런 주제이기도 했는데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리고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많이 토론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미디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유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신학, 그동안의 형이상학, 그리고 뭐 추상적인 것들에 관한 사람의 사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AI 시대에 이어갈 건지 정말 핵심적인 인류의 과제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신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평화신문이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유를 촉발시키네요. 네, 좋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은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계속됩니다. 성기환의 명동영가입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는 주중에 나눕니다. 네, 주말에만 와요. 주말 저녁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5644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른쪽 다리를 많이 다치셨나 봐요. 미사가 무척 하고 싶었지만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다른 신자분들한테 분심 주는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될까 봐. 아이고 그러시군요. 평화방송 미사를 드린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쁨 스스로 미사 예물을 입금시킬 때 아 참 좋은 신신 깊은 신자신 것 같아요. 5644님 아무쪼록 하루빨리 다치신 다리 나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 어깨를 좀 다쳤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불편한데 다리를 다치셔서 이렇게 미사를 평화방송 미사로 대신 하실 정도면 많이 이제 뭔가 거동이 힘드실 텐데 아무쪼록 빨리 완쾌하셔서 씩씩하게 하나 둘 걸으셔서 성당에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6717님도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힘이 나는 든든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격조 높은 선곡. 네, 주말 저녁 시간을 채워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음악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 방송을 향한 제작진의 남다른 안목과 네, 진짜 김웅 PD님이 갑자기 제작진의 남다른 안목과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마음이 맑아지곤 한다고 하셨어요. 아, 이런 분들 계셔서 그래도 힘을 내고 방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소중히 묻어두었던 곡을 신청한다고 하셨네요. 바로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함께 듣겠습니다.

김현식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대 내 곁에. 6717님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식의 이 노래 중간에 그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바로 박청귀 기타리스트의 솔로였죠. 참 멋진 기타 솔로인데 이 노래는 노래 부른 김현식 그 다음에 기타 치는 박청귀 두 분 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네요. 박청귀 기타리스트는 제일교포였죠. 그래서 당시 아라이 형 이렇게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기타가 이상하게 가끔씩 기억나요. 참 멋진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청춘의 노래 좀 들어볼까요? 이미키의 이상의 날개, 송시연의 꿈결 같은 세상,

세 곡을 쭉 들었습니다. 모두 청춘의 느낌이었어요. 이미키의 이상의 날개, 송시현의 꿈결 같은 세상,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였어요. 1부 끝곡은 신세대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기 밴드죠. 웨이브 투어스의 러브 골라봤습니다.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존 콜트레인의 음악 들어봤습니다. 알라바마라는 곡.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맞죠?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만든 음악이니까요. 그 5월 한 달 동안 재즈계의 거장인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2부 첫 곡으로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마일스 데이비스, 일요일은 존 콜트레인, 이렇게 두 거장 모두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어서 탄생 100주년을 기리면서 이렇게 그들의 음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참 특별한 음악 들었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알라바마. 1963년에 스튜디오에서 녹음됐는데, 스튜디오에서 녹음됐지만 앨범은 라이브 앳 버들랜드라는 그 다음에 나온 라이브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트랙은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버전이죠. 이 음악이 왜 이렇게 무겁냐면, 어떤 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존 콜트레인이 일종의 그 저항과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또 슬픔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음악을 했기 때문이죠. 16번가 침례교회 폭탄 테러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미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KKK 단원들이 알라바마 버밍햄,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알라바마인데, 한 흑인 교회에 이제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일요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던 네 명의 그 흑인 소녀들이 폭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콜트레인이 굉장히 분노해서, 평소에는 좀 조용하고 약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좀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던 콜트레인이었는데, 이 범죄에는 정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이 곡을, 그래서 코드 변화가 없죠. 담담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음악으로 마음을 표현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절규한다거나 아니면 험한 말을 한다거나 같이 증오를 표현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담담한 마음 속에서 뭔가 이 사건 자체를 묵상하며 구원의 방향은 어딘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일스 데이비스의 정말 깊은 영혼이 이 곡으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조금 무거운 곡이지만 일요일 밤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또 방향을 산뜻하게 돌리면서 보이존의 No Matter What, M2M의 Pretty Boy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네, 참 귀엽죠? M2M의 Pretty Boy, 그 전에 Boyzone의 No Matter What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다음 주에 있을 아시안 팝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팀들의 음악 좀 들어볼까요? 어제는 한국 팀의 음악을 들었는데 오늘은 외국 팀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시안 팝 페스티벌 5월 마지막 주 30일, 31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뭔가 여름 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페스티벌.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쪽에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니까 뭐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가보시기 참 좋겠습니다.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니까 아시아의 여러 팀들이 오는 게 또 특징이고 그 밴드들의 음악을 귀한 음악을 만나보는 게 참 이 페스티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디 말로즈라는 밴드가 있죠. 디 말로즈. 이 디 말로즈는 인도네시아의 팀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팀인데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죠. 음악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디 말로즈. 자바섬. 인도네시아의 큰 섬이죠. 네, 자바섬 출신. Under the Silver Moon이라는 싱글이 최근에 나왔네요. 이 두 번째 정규 앨범 디 호텔 말리부라는 앨범이 바로 그저께 발매됐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앨범인데 이 앨범의 선공개 싱글로 Under the Silver Moon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들어보시면 인도네시아 밴드는 어떤 음악을 할까 궁금하실 텐데 들어보시면은 우리도 잘 이렇게 이해할 만한 편한 뭔가 약간 R&B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Sunset Rollercoaster 하면은 대만을 대표하는 밴드죠. 대만을 대표하는 밴드. 혁오가 이렇게 함께 협업을 많이 했죠. 혁오도 했고 또 구남과여 라이딩 스텔라라는 우리나라 밴드도 이 Sunset Rollercoaster랑 협업을 했고 아시아권에서 참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인데 올해도 오네요. 기대됩니다. 영맨이라는 곡. 그리고 또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꼭 아시아의 팀들만 오는 건 아니죠. 뭐 영미권의 그런 팀들도 또 함께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디오후프의 이름이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디오후프. 참 제가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드럼 치는 친구가 리더죠. 뭔가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데 그중에는 또 아시아 멤버가 속해 있죠. 네, 디오이프는 미국 밴드인데 거기 일본계 멤버가 속해 있어서 뭐 아시안 팝 페스티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Learning to Apologize Effectively라는 곡이 있는데 이렇게 세 곡의 아시아 뮤지션들이 주도하거나 혹은 참여하고 있는 밴드들의 음악입니다.

멋지죠? 디오프의 Learning to Apologize Effectively라는 제목의 곡이었어요. 그 전에 Sunset Rollercoaster하고 혁오가 함께한 Young Man, 그 더 전에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밴드인 디말로즈의 Under the Silver Moon이었어요. 이 디말로즈의 음악 참 좋죠? 달콤하고 인도네시아라는 그 섬의 평화로움이 이 노래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있을 아시안 팝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팀들이니까 가서 보면 참 좋겠네요. 성기환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런저런 지역의 음악들 이어서 쭉 들어보면서 음악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손인수님께서 빵톡으로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완디님, 그리고 사랑의 명연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금강휴게소에서 인사를 올린다고 하셨어요. 금강휴게소, 금강바람, 금강에서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라고 휴게소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휴게소에서 라디오로,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로 이 명동연가를 즐겨주셨나 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서울 용인 모니카님께서도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애청자시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귀동 요한 이유님께서도

깡통으로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멋진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엘렌네 프랑스 가시죠. Dans ses grands yeux verts. 네. 그의 커다란 녹색 눈 안에라는 눈동자가 녹색인 그런 green eyes인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선 좀 보기 힘든데 굉장히 신비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엘렌느가 1988년에 데뷔할 때 냈던 음악이죠. 당시에 엘렌느의 또 외모 등등 그리고 또 이 노래의 어떤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이 노래와 함께 마티아 바자르의 솔로 투 Only You 오직 당신뿐이라는 노래죠. 이탈리아 노래인데 그 엘렌느 프랑스 노래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곡을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0: 두 곡을 쭉 들려드렸어요. 엘렌의 Danse comme je veux, 당신의 녹색 커다란 녹색 눈동자 안에라는 노래 히트곡이었죠. 그리고 마티아 바잘의 솔로 2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둔 노래였죠. 1977년에 오직 당신뿐이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노래 들었어요. 이탈리아 노래 들으니까 깐소네 좀 두 곡 정도 더 듣고 싶네요. 알베르토 루포의 페르테 아모레, 그대여 내 사랑을 위해라는 곡인데, 이 알베르토 루포는 가수라기보다는 전설적인 배우이면서도 성우죠. 이 노래를 1968년에 발표했는데 노래라기보다는 약간 낭송곡 비슷한, 근데 그 느낌이 초음악적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베르토 루포의 페르테 아모레, 그리고 질리오라 칭케티의 걸작이죠. 논 홀레타,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두 곡입니다.
1: Per te, amore, ho parlato alle stelle nelle notti d'estate. Per te, amore, ho sognato tante volte ad occhi aperti. Ma se ora mi specchio nel buio, mi accorgo di essere solo. Tu non lo sai, ma ogni notte sento in me una grande orchestra che suona per te soltanto. Mentre tu non lo sai, perché non ci sei. E allora, in un momento solo, la musica

두 곡의 이탈리아 노래들이었어요. 알베르토 루포의 페르테 아모레, 그대여 내 사랑을 위해. 알베르토 루포라는 그 배우이자 성우인 그런 이탈리아의 말하자면 엔터테이너인데 이 낭송곡으로 1968년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멋진 아주 로맨틱한 반주에 알베르토 루포의 그 저음에 목소리가 이렇게 쭉 깔리는 일종의 낭송 그런 곡이죠. 오케스트라 선율이 애절하고 정말 알베르토 루포는 또 뭔가 점잖게 얘기하지만 감정을 실어서 하는 그 목소리. 이런 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어가면서 뭐 달리다 하고 알랑들롱이라든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남자 가수의 목소리를 활용한 목소리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질리오라 칭케티의 Non Holeta, 나이도 어린데. 질리오라 칭케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을 했지만 이 노래 부를 땐 참 어렸었죠. 1964년 1월 그때 그 제14회 산레모 페스티벌 산레모 가요제에서 이 노래로 우승을 했죠.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리악 또 유럽의 스타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었죠. 논호레타 나이도 어린데 어느덧 이렇게 음악 듣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오늘도 음악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느라 참 행복했습니다. 스톤 로지스 하면은 맨체스터를 대표하는 밴드죠. 맨체스터 하면은 우리한테는 박지성이 너무나 이렇게 떠오르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도 있나요? 뭐 등등 축구도 잘하지만 음악도 정말 대단하죠. 맨체스터 사운드가 있을 정도죠. 스톤 로지스는 그 중에서도 또 1980년대 중반 정도부터 맨체스터 사운드를 이끈 또 제시한 그런 명밴드죠. Fool's Gold라는 노래 골라봤는데요. 마니라는 베이시스트가 참 또 팬들의 사랑을 받던 베이시스트였는데 지난 2025년 겨울쯤에 세상을 떠났죠. 63세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건데 그때 또 이 맨체스터 뮤지션들이 다 모였었죠. 네. 많이 명곡을 빌면서 스톤 로지스의 명곡 Fool's Gold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곡과 함께 저 성기환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말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0: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컴퓨터 모니터에 같은 화면을 오래 띄워두면 이미지 일부가 잔상처럼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땐 화면 보호기를 설정해두면 좋은데요. 전원을 완전히 껐다 켜는 것도 좋지만 바쁠 때는 그 부팅 속도조차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화면을 꺼두면 불필요한 얼룩이 남는 걸 막을 수 있고 계속 켜져 있던 모니터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우리에겐 오늘 같은 휴일이 화면 보호기 같은 날입니다. 마음에 남은 피로와 감정은 오래 번지지 않게 잠시 덮어두고 다시 나아가기 위해 천천히 숨 고르는 시간, 오늘 첫 곡입니다.

0: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1: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세르게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이었죠. 여섯 손, 그러니까 세 명의 피아노 연주자를 위한 로망스 A장조 들려드렸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로, 알렉산더 멜리코프, 그리고 알렉산더 마자르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했는데요. 이름이 다 알렉산더인데 나라 국적이 달라서 스펠링이 다 다르네요. 재미있는 알렉산드르, 알렉산더 세 명의 연주였습니다.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 인디언 퀸, 인도 여왕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잉카와 아즈텍, 즉 이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오페라인데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여, 예, Twice Ten Hundred DTs 들려드립니다. 바리톤 데이비드 토마스의 노래,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할리퍼셀의 인도 여왕 가운데에서 수많은 신들이여 들으셨습니다. 바리톤 데이비 토마스의 노래, 존 엘리엇 가디너가 이끄는 잉글리쉬 바록 솔리스트가 연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가 항상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 음악을 둘러싼 시대의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작품과 악기의 주제는 호른입니다. 작곡가들은 대개 뛰어난 연주자들을 보면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곡가들이 특정 연주자가 아니라 혹은 특정 청중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청중 혹은 뭐 미래의 청중을 위해서 곡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항상 뭐 거의 언제나 특정 연주자를 염두에 두고 연주자 혹은 가수를 염두에 두고 곡을 썼죠. 그래서 그 연주자의 장점과 단점을 다 파악해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가려주는 그런 곡들을 썼습니다. 모차르트 마찬가지였는데요. 모차르트의 작품들은 대부분 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연주하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작품들은 특정한 가수나 연주자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모차르트가 쓴 호른 작품들은 거의 모두 한 명의 비르투오서 연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요세프 로이트게프라는 명인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아주 꼬맹이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런 연주자였고 짤츠부르크에서 함께 활동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또 빈에서 다시 만나서 빈 시절에 이 로이트게프를 위해서 호른 협주곡 또 네 곡이나 썼고 그 밖에 다른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로이트게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작품 자필악보를 보면 유독 낙서도 많고 장난도 많습니다. 뭐 멍청이를 위해서 쓴 곡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짓궂은 농담도 있고 막 색깔로 색칠을 악보에 한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의 호른은 지금의 그 우리가 아는 호른 혹은 프렌치 호른과는 거의 완전히 다른 악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벨브가 19세기에 생긴 다음부터는 음색이 고르게 또 반음계도 자유롭게 낼 수 있게 됐지만 본래 호른이라는 악기는 그야말로 나팔입니다. 벨브가 없이 그 입술을 조정하고 또 이 끝부분에 손을 넣어서 그 핸드 호른이라고 불렀죠. 손 동작으로 이 음색을 내는 음을 내는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반음계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연주하기도 아주 힘들고 또 음색도 고르지 않은 악기였습니다. 그렇다고 또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불기가 힘든 대신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가진 색채가 대단히 다양한 악기였죠. 장단점이 다 있는 셈인데 다만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이트게프는 아주 뛰어난 비르투오스여서 모차르트는 이 친한 친구를 위해서 호른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 협주곡을 보면 이제 이 로이트게프가 나이가 들면서 기량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배려해서 점점점 그 기교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그런 아주 배려심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모차르트가 로이트게프를 위해서 쓴 첫 번째 작품 호른 5중주 E플랫 장조입니다. 실내악이지만 사실상 협주곡과 같은 콘체르탄테 기법으로 쓴 호른이 독주자처럼 협주곡의 독주자처럼 활동하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호른 5중주 E플랫 장조 쾌일번호 407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들려드립니다. 마이클 톰슨의 호른 연주, 이 내추럴 호른, 모차르트 당대의 호른입니다. 그리고 고음악 아카데미 실내악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른 5중주 E플랫 장조 교회 번호 40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이클 톰슨의 내추럴 호른 그리고 고음악 아카데미 실내악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통상적인 현악 4중주는 바이올린이 2대 비올라 첼로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는 바이올린을 하나로 줄이고 비올라를 2대를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음색이 또 음역이 호른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게 있으면 또 퇴보하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옛 악기들이 지금 악기보다 연주하기가 좀 힘든 측면은 있지만 음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질이냐 양이냐 영어는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5월 24일에 있었던 여러 음악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1803년 오늘 빈에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흔히 크로이처로 알려진 이 걸작이 초연되었습니다. 본래 베토벤은 이 작품을 크로이처, 로돌프 크로이처가 아니라 조지 브리즈워터라는 그 영국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헌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브리즈워터는 굉장히 그 기교가 뛰어난 비르투오스였던 것 같아요. 초연 때 거의 베토벤 또 흔히 습관처럼 초연 임박해서 뭐 당일날 악보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연날 아침이 돼서 악보를 받아보고 사실상 연주를 리허설도 없이 초견하다시피 브리즈워터가 연주했는데도 연주를 썩 잘 해내서 베토벤이 아주 만족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나중에 또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서 결국 크로이처에게 헌정했지만 크로이처는 이 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은 크로이처가 아니라 브리즈워터라고 제목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브리지워터는 즉흥 연주의 달인이기도 했고 당시 연주 관습도 그래서 이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할 때도 즉흥적인 장식이나 이런 면들을 이렇게 붙여서 아주 자유자재로 연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연주 관습이 사실상 거의 흐릿해졌죠. 그래도 요즘 이렇게 또 연주를 시도하는 젊은 또 연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즉흥적인 면모가 구사된 해석을 골라봤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루트비 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크로이처 1악장이었습니다. 히로 그로사키의 바이올린, 린다 니콜슨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990년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는 아르보 페르트의 베를린 미사가 초연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다음 해죠. 이 해에 1990년 독일 가톨릭 교회의 신자대회 있습니다. 신자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를 위해서 위촉받은 작품입니다. 미사 통상문, 통상적인 통상문에 알렐루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이를 위한 이 부속가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님이여까지 붙어있는 작품인데 이 아르보 페르트의 틴티나 블리 기법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죠. 오늘 아르보 페르트의 베를린 미사 가운데서 글로리아 대영광송 그리고 오소서 성령님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두 곡 들려드립니다. 터누 칼리우스 대가지 위하는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실내악 장단 그리고 탈린 실내악단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르보프르트의 베를린 미사 가운데서 대형광송 글로리아 그리고 오소서 성령님 베니상테 스피리투스였습니다. 터누 칼리우스 대가지휘하는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실내악장단 탈린 실내악단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카를 프리드리히 아벨의 비올 독주곡을 알론자리엘의 류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 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람 하차투리안의 가장 무도회 모음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왈츠 들려드렸습니다. 로리스 티에크나보리아니 지휘하는 아르메니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루트비 아우구스트 레브론의 오보 협주곡 D단조 가운데 그라치오소 들려드립니다. 바르트 스네이만의 오보에 얀 빌람 더 프린트가 지휘하는 라디오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 들려드립니다.

루트비히 아우구스트 레브론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서 그라치오소 들려드렸습니다. 바르트 슈네이만의 오보에 연주였고요. 얀 빌란드 브린트가 지휘하는 라디오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오랜만에 나온 조르디 사발의 고전주의 음악 앨범입니다. 조르디 사발은 이제 여든이 훌쩍 넘었는데요. 최근 그 영상을 보면 이제는 아주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도 음악은 점점, 예술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르디 사발은 우리나라에 꽤나 여러 번 찾아왔던 음악가인데 최근에는 좀 못 뵌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에 또 한국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은 모차르트의 시단조 미사, 흔히 대미사라고 부르는 그 작품입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이죠. 모차르트가 아버지와 누나를 만나러 결혼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짤츠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1783년에 그곳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바흐의 비단조 미사와 베토벤의 장엄 미사를 이어주는 이 미사곡의 일대 걸작이고 또 모차르트가 빈에 와서 만난 바흐와 핸델 음악의 영향을 보여주는 후기 음악으로 가는 또 관문과 같은 그런 걸작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곡은 크레도의 절반 그리고 아뉴스데이가 통째로 작곡이 안 돼서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인데 모차르트 레퀴엠과는 달리 또 다른 미완성작이죠. 레퀴엠과는 달리 당대 완

완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 모차르트가 완성한 부분만 적당히 편집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긴 했는데 다그 얼개만 만들어 놓고 다 완성을 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만 연주가 가능한 정도로 복구해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곡에서도 모차르트가 쓰지 않은 곡까지 모두 완성한 판본들이 있습니다. 조르디 사발의 이번 새 음반은 바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유명한 굴리엘모가 완성시킨 완성판이라고 할수 있는데, 나중에 모차르트가 이 시단조 미사의 그 키리에와 글로리아를 소재로 재활용 편곡해서 칸타타를 만들어요. 회개한 다윗이라는 칸타타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아리아 같은 곡을 더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몇몇 에디터들은 이걸 거꾸로 적용해서 이 칸타타의 아리아를 시단조 미사의 미완성 부분에 붙여서 곡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굴리엘모의 완성판은 바로 그런 형식으로, 그래도 마지막 부분 중간 후반 그 후반부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예 작곡하지 않은 아뉴스데이는 그 앞에 키리에 부분하고 또 다른 단편 스케치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엮어내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프라노 아리아가 좀 너무 많아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흔히 듣기 힘든 칸타타 이 회개한 다윗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모차르트가 완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가면서 들을 수 있는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모차르트 미사 시단조 가운데서 모차르트가 완성한 자비송 키리에 들려드리고, 이어서 모차르트가 쓰지 않은 부분을 그 모차르트의 칸타타 음악을 이용해서 복원한, 혹은 복원이라기보다는 완성이라고 해야겠네요. 완성한 크루스픽수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에딘 스피린툼 상툼 성령을 믿나이다. 이렇게 세 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볼카토의 노래고요. 조르디 사발이 지휘하는 라 카펠라 나시오날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 콩세르드 나시옹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의 미사 C단조 쾌헬 번호 427번 가운데서 자비성 키리에 먼저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크루시픽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에딘 스피리툼 상툼 성령을 믿나이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볼카토의 노래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라 카펠라 나시오날 데 카탈루냐 그리고 르 콩세르드 나시옹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상시 좀 듣기 힘든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안 한에서는 이 에딘 스피리툼을 이렇게 KL 337번 이 회개한 다윗에서 복원해서 연주한 판본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른 판본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차르트가 직접 쓴 음악을 바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위화감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루시픽스 같은 곡 이제 소프라노 아리아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왜냐하면 이 모차르트가 쓴 크레도 앞부분에 이미 아주 아름다운 이 소프라노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키리에도 소프라노 솔로가 두드러지는데 소프라노 독창이 좀 많은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완성된 형태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키리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듣는 경우보다 굉장히 템포가 빠르죠. 그래서 사뭇 또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모차르트가 직접 지휘하고 아내 콘스탄체가 이 소프라노 독창을 맡았던 초연 때는 어떻게 연주를 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짤츠부르크의 그 초연 장소인 그 수도원 성당에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미사국이 이렇게 어울리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연주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루카 굴리엘미의 복원판에 의한 조르디 사발의 새 앨범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새 음반은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프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모은 앨범입니다. 이두 작곡가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함께 커플링한 이 앨범은 정말 많은 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죠. 거의 뭐 슈만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커플링만큼 흔하다는 이건 좀 약간 과장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막심 벵게로프가 로스트로포비치 지휘로 연주한 녹음한 앨범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 앨범은 체코에서 솟아오른 신성 연주자죠. 다니엘 마테이차가 토마시 네토필이 지휘하는 프라 방송경악단과 함께 녹음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 마테이차는 이제 뭐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래요. 몇년 전부터 눈부시게 유명해진 정말 그 새로운 영스타라고 할수 있죠. 벌써 이 슈프라폰 레이블에서 세 번째 앨범인데 본격적인 협주곡에도 도전했습니다. 연주 경향은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같은 경우는 특히 초연자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이래에 약간 뭐랄까요 좀 서두르지 않고 충만한 감정을 드러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레오니드 코간 이래 굉장히 정열적이고 외향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니엘 마테이차는 명백히 후자의 경우인데 코간의 정신적 후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화끈하고 내면적이지 않은 그런 외향적인 연주를 들려줍니다. 물론 뭐 어떤 해석이든 제대로 잘 연주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 앨범 역시 토마시 네토필의 빈틈없는 그런 지휘에 힘입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연주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관현악의 색채와 긴밀한 앙상블이 아주 두드러져서 화려한 독주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앨범의 숨은 공신과도 같다는 느낌인데요. 오늘 이 프로코피에프와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가운데서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그 중에서 파사칼리아 악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마테이차의 바이올린, 토마시 네토피리 지휘하는 프라 방송경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번 가운데 3악장 파사칼리아였습니다. 이 4악장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끝부분이 좀 갑작스럽게 끝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파사칼리아라는 거대한 이 춤곡 형식으로 볼 때는 또 완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니엘 마테이차의 바이올린, 토마시 네토피리 그는 프라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네, 파사칼리아, 쇼스타코비치의 파사칼리아와 함께 오늘도 또 작별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네요. 슈베르트의 곡을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세레나데 썰번호 567번째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는지요? 분명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나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사, 끝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드리며 기쁨 가득한 오솔길 함께 걸어 나가 봅시다.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자케오 나무가 부르는 시편 104 성령 강림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기도의 오솔길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 축제가 끝나고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처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웃도 나 자신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겠죠.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찬미드리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 축하드리며 그 축하의 마음과 함께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소리가 부릅니다. I will offer up my life.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린 은사가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난주는 갑자기 한여름 날씨가 좀 이어졌죠.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해서 두꺼운 옷 정리하기가 애매한 상태였는데 또 갑자기 여름 옷을 찾아 입어야 하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지내오셨는지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리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생각 더 하고 다음 주에 비밀글로 올릴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같이 들렸어요.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 그리고 성찰 적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네, 우리 임

김유리님 신청해 주신 노래 저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더 하고 나누겠다라고 하셨네요. 어떤 기도 지향이길래 조금 더 고민하고 식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뭐 어찌됐던 자신의 기도 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무르고 또 고민하고 또 식별하고 하는 시간들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 또한 기도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향이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자체도 그 지향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민도 하시고 아, 이 기도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편안하게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3767님 벌써부터 너무 덥네요. 어제 성당에서 하는 야외 음악회에 갔었는데 땡볕이라 너무 더웠습니다. 즐겁긴 했는데 올 여름 더위가 벌써 두렵습니다. 네, 3767님 아, 야외 음악회 그늘 없이 아, 또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 기울어진 시간에 했더라면 뭐 5시 이후 했더라면 조금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낮에 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음악이 조금이나마 이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보고요. 매년 다가오는 여름이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농담 삼아 이러잖아요.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그래요. 아무쪼록 물 많이 마시면서 몸과 마음의 컨디션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님, 주님 승천 대축일.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마다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승천 대축일 이후 그리고 맞이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혹시 뭐 매일 미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사 고별 기도를 복음으로 매일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가득 담긴 그 심정이 가득 묻어나는 요한복음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또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자신이 또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지만 늘 너희들 곁에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죠. 이 말씀은 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우리 꼭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티노님, 우리 성당 옆 주차장 풀이 자라서 제초 지원을 나갈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당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그중에 이제 주차장 풀이 이제 자랄 때마다 제초 지원, 제초 봉사 하시나 보네요. 뭐 요즘 같은 날씨는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깎고 지나가서 돌아보면 또 자라있다 라고 할 정도로 뭐 많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뭐 좀 단정하고 깔끔하면 좋으니까 예전 다른 날씨 때보다는 조금 자주 제초 지원을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봉사의 기쁨 또 마음 깊이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임유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포가 부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비판이 가진 긍정적 영향력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자신을 성찰해 나가는 영적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 지혜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 자아 비판은 우리가 선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향상될 수 있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실패 없이는 우리의 변화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의 인식과 한계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인 실패를 통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실패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아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비난은 우리의 실패를 이유로 우리를 무가치하고 저급한 존재로 나타냅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아 비난은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며 파괴적이고 병적이며 반크리스천적입니다. 이러한 유해한 질병은 많은 완벽주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성공적이 되어도 언제나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흠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행여 만족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크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실패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미 반쯤은 그렇게 되리라 지레 짐작합니다. 이들이 실패를 부인하는 것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그들 내부에 있는 완벽주의의 쳇바퀴 돌리기만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더욱 고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우리들에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신 용서의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크리스천적 삶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자아 비판은 정서적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개인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적 갈망을 품고 있을 때 자아 비판은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통합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적, 의지적, 육체적, 영성적 차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성장하고 변화할까요?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실수와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흉볼 수도 있으며 경쟁을 하다가 질 때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거부당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작은 흠집 하나라도 드러나는 상황을 격하게 분노하고 자기 존재나 인격이 비난받는 것으로 여기며 광기설인 폭력을 일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바로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마찰의 과정들, 다시 말해서 나의 한계와 그 능력을 인식하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건강한 자기 비판으로 성찰할 때 우리는 비대해진 교만을 깎아내고 영혼의 군사를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나의 존재가 아닌 연약함과 한계를 성찰하며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 담아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님, 저도 목 골절로 지난 겨울 5개월을 집에만 있어서 그 고통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도로 위로받으시고 재활치료로 빠른 쾌유 빌어요. 주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어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한명숙님 감사합니다. 이 공감과 위로의 댓글, 또 화살기도 아마도 사연 보내주시는 분, 집에서 홀로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는 엄청나게 큰 따뜻한 위로의 문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 짧은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희망과 이 힘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혜정 디오니시아님, 신부님 다음 주에는 로레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대중교통으로 이곳까지 오다 보니 정말 몸과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침에 틀어주셨던 최민순 신부님, 신상홍님의 고인의 기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른답니다. 이곳을 나가는 길이 더 까다롭던데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성지순례네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탈리아가 대중교통이 그래도 좀 잘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짐들이 있을 텐데, 작은 짐이 아닐 텐데 이걸 다 매일 풀었다 쌌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순례를 이어나가는 그 마음속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발걸음에 하느님이 또 주님이 더 풍성한 성지순례 은총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또 뭔가 불안할 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특별히 생활성가, 우리 디오니시아님에게는 이 신상홍님의 그 고인의 기도 노래가 아마 그런 힘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리시면서 성지순례 그 마무리까지 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8500님, 동료가 출산을 했네요. 이쁜 딸아이의 아빠가 된 것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기원합니다. 네, 출산을 정말로 정말로 축하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이쁠까요? 정말 하느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을 때의 그 기쁨. 아, 이 기쁨은 뭐라고 형언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탄생의 순간을 목격하고 또 그 생명을 내 품에 안아보는 그 순간, 아,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네, 성모성월 5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 생명의 탄생이 있기까지 정말 사랑하고 또 함께 해준 그 모든 부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예쁜 딸아이를 출산한 8500님의 동료의 가족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모든 은총을 내려주신 하느님께 마음 모아 감사하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숨으로 온누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 8500님의 동료의 예쁜 딸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기도 올리나이다. 푸르러가는 실록의 계절에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소서. 이제 막 태어난 예쁜 딸, 아들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리시어 온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로 축복하여 주소서. 출산을 앞둔 모든 산모와 막 출산을 한 산모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을 가득 내려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에 생기 돋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이경수가 부르는 나의 아이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기도의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네, 우리 산책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노래 선물로 민균유가 부르는 아포칼립틱 세레나데 남겨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은사로 생기 가득한 나날이 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5월 과학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책의 저자 김추령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기후위기는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이제는 여기에 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책에서 탱탱볼 같은 사회를 만들자 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1: 네, 예.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두운 터널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터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가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탱탱볼 가지고 놀아 보셨을 거예요. 탱탱볼을 일정한 높이에서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으면 탱탱볼은 다시 튀어 오르고 순간 찌그러져요. 탱탱볼도 찌그러지거든요. 그런데 찌그러진 다음에 아주 빠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 기후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1.5도가 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IPCC 보고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면 동일하게 기온이 올라가도 발생 가능한 위험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홍수가 났다. 이때 홍수가 날 거다라고 했을 때 재난이 예상될 때 빠르게 알림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적응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있는 거주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 즉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해서 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그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고 적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또 다른 적응의 한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지나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뭘 할까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꽉 붙잡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공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후 위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했듯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이전 사회와는 다른 규범과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0: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공생. 근데 물론 공생에는 사람과 사람의 공생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 이렇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갖는 것. 이게 적응 교육의 적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환경 교육을 따로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마 이거 하면 정말 지구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이런 청소년에게 혹시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네.
0: 앞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할 청소년들에게 꿈을 한번 꾸어봐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꿈을 한번 꾸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살고 싶은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기후위기를 윤리적 폭풍이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요. 저는 윤리적 폭풍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의 소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 다음 곳에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아,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먼저 꿈꿔보고 그것을 목표로 기후행동을 하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5월 한 달간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5월 봄이잖아요.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봄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저도 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봄이 너무 아름답죠. 막 꽃들이 무슨 뻥튀기 터지듯이 펑펑 막 터지고 겨우내 미동도 없던 나뭇가지에서 새잎이 막 그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뿅뿅하고 막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봄은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38억 년 경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38억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생명체들이 지구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고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셀 수 없는 시간과 가늠할 수 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 시스템의 균형이 아름다운 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그 수많은 작은 노력의 하나가 되기를, 우리도 아주 작은 한 점이 되기를, 그래서 이 봄이 오래도록 아름다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한 달간 함께해 주신 김추령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저와 함께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0: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9살. 모든 게 다 아직은 낯설고 서툰 한참 어린 나이죠. 노예상에게 납치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노예시장에 팔리고 또 팔리면서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고 평생을 온몸에 끔찍한 흉터를 지닌 채 살아야 했죠. 이 소녀가 바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인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입니다. 자기 삶이 처절하게 부셔졌지만 성녀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억압과 폭력에 신음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착하게 사세요. 하느님을 아는 건 크나큰 은총입니다. 빛나는 파동으로 번져가는 존엄한 성녀의 삶과 영성, 모범을 오늘 이 시간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었습니다. 5월 24일 2주의 책 특집 첫 곡으로 들었고요. 오늘 특집 마무리 시간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마지막 순서는 가톨릭 출판사고요. 어떤 책으로 어떤 성인들 만날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북셰프 바로 만날게요.

0: 작은 시작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엽니다. 작은 용기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꿉니다. 또 한 세상을 바꿉니다. 큰 역사를 새로 씁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용감하게 길을 여는 청년들의 지킴이라고 해야겠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들, 그 성인들의 삶과 영성, 모범을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호성인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와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다시 만납니다.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특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에 수호성인을 만나고 또 만났던 성인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오늘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세계청년대회를 만드신 분이자 저희 특집 처음 만났던 성 요한 바오로 2세까지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만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우선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사망,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 등장하는 수호성인을 만나겠습니다.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인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1: 네, 바키타 성녀는 1869년에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9살 때 아랍 노예상에게 납치가 되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번 노예시장에도 팔려 다녔다고 하고요. 심한 폭력과 학대를 당한 바람에 평생 몸에 144개의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셔야 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0: 와, 일단 수단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수단,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으로 익숙한 곳인데,
1: 네,
0: 그곳에서 노예상에 납치가 됐고 학대를 당했고 144개의 흉터라고 하니까 저는 프리다 칼로라고 멕시코 초현실주의 화가도 생각이 나거든요. 예, 이 프리다 칼로도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굉장히 크게 다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또 어떤 영적인 투쟁,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바키타 성녀 다시 보면 이 바키타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요?
1: 네, 이제 원래 이름도 잃어버리셨다고 하는데요. 이 바키타가 납치범들이 붙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뜻은 행운의 사람이라는 뜻은 있지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에 나온 거니까,
1: 네,
0: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 교황은 왜 이 성인을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했을까요?
1: 중요했던 건 이제 바키타 성녀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런 점이 아니라 그녀가 이탈리아에 오게 된 뒤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되셨대요. 그리고 수녀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제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경험을 희망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0: 예, 희망을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1: 네.
0: 사랑을 느끼는 거고. 네, 또 주교회의 자료를 보니까 바키타 성녀의 생애뿐 아니라 요즘 인신매매 문제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가 돼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키타 성녀는 오늘날의 인신매매 반대 상징으로도 기억되고 있는데요.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이 2월 8일이에요.
0: 예.
1: 이날이 바로 바키타 성녀의 축일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이 관련 조각 작품도 있죠.
1: 네.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가 만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성녀 바키타가 맨홀 뚜껑을 열고 이제 그 지하에 갇혀 있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년병, 강제 노동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장기매매 피해자까지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0: 지금도 이게 뭐 상징이긴 하지만 비유고
1: 네.
0: 그분이 막 강남이나 또는 명동이나 사람들 많은 곳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지상으로 올라옴을 상징하는 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티모시 슈말츠라는 작가를 이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서소문 역사 문화공원에
1: 네.
0: 노숙인 예수님 조각이 있어요.
1: 네.
0: 그걸 이 티모시 슈말츠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표현하려는 이 작가의 마음도 성녀의 마음을 좀 본받고자 하는 노력과도 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오, 네.
0: 예, 바키타 성녀가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 말을 걸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오, 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는 노예 제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뭔가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그런 폭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키타 성녀가 그런 세상 안에서 인간의 존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라는 것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1: 네.
0: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로봇이 단순 노동은 반복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그런 로봇을 실제로 인력 대체 하고 있는 상황이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부품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품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이 성녀의 생애와 그리고 뭐 기도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성녀를 기억해야 하는 의미들로 좀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만나겠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책에 소개가 되죠?
1: 네. 저희 책 중에 가톨릭 성인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0: 예.
1: 성인들을 좀 백과사전처럼 이름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도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의 삶이 담겨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성인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또 개정판이 나오기도 해서
0: 오.
1: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때 한번더 소개하죠, 그러면.
1: 네. 네,
0: 역시,
1: 준비해 오겠습니다.
0: 가톨릭 출판사가 사랑할 만한 편집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알 홍보까지
1: 감사합니다.
0: 해주시면서.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를 만납니다. 앞서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는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가 됐고요. 또 행운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인신매매 반대의 상징으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이어지는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이민의 어머니로 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난민도 생각하게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난민 이민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카브리니 성녀가 약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좀 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30번이나 대서양을 건너면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민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으신 것 같아요.
0: 예, 아마 이름이 낯선 분이 있을 듯합니다.
1: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녀는 이제 1850년 7월 15일에 태어나셨어요. 북 이탈리아의 로디지아노라는 곳이고요. 본명은 마리아 프란치스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베리아라는 이름은 훗날 선교에 대한 열망이 이제 커지면서 전교의 수호 성인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시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0: 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다.
1: 네.
0: 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1: 네.
0: 오, 네. 좀더 쉽게 지으시지.
1: 발음이요?
0: 이건 농담이고요.
1: 네.
0: 예,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라는 거. 예, 그래요. 이 성녀가 예수 성심 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가 더 있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0: 살던 많은 이탈리아 이민자가 있었는데요. 언어나 환경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당연히 힘드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1: 그렇죠.
0: 네, 그때 이 성녀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직접 그곳에 가서 작은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교황 레오 13세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수녀님들과 함께 미국으로 바로 향하시게 됩니다.
1: 예, 그래요. 지금 교황이 교황 레오 14세고,
0: 네.
1: 당시 교황 레오 13세와 함께 했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고,
0: 오, 네.
1: 예,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라는 그 문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의미로 지금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명을 교황 레오 14세로 정한 거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0: 네.
1: 그래요.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성녀를.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건강한 편은 아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어떤 정신력이랑 추진력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를 곳곳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한 병원, 학교, 수녀원까지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수녀원이 총 67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워진
1: 67곳을 세우셨다고요?
0: 게. 네.
1: 야, 저는 그냥 방송국 하나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0: 저도요.
1: 출판원 갑자기 또.
0: 너무 대단하십니다.
1: 곧 순교하실 것 같은 소리로. 출판사 하나도 힘든데요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몸도 건강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0: 그래서 이렇게 또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네, 1917년에 운영하시던 병원의 증축 문제로 시카고에 계속 머무르시는 와중에 엄청 큰 병을 얻게 되셨대요.
1: 아이고.
0: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이후에 이제 유해는 뉴욕으로 옮겨져서 현재 마더 카브리니 여자 고등학교 부속 성당이 있는데
1: 예.
0: 그곳에 안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1946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1: 예. 이민자의 어머니입니다.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지금 가톨릭 성인전에 담겨 있는 내용 보고 있고요. 우리 가영님도 공부하시고
0: 네.
1: 또이 내용 준비하시면서 확실히 와닿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0: 네. 저는 당연하게도 들으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삶과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남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가치는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할수록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실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에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강한 힘이니까요. 저도 성녀처럼 어린 시절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먼저 좀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예. 그첫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지는 나눠야겠다라는 그 마음.
0: 네.
1: 우리가 특집을 쭉 함께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본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나눴거든요. 특별히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체신심과 또 성모신심을 얘기하면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처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마음은 나눠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 예, 또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이 마음을 기억하고 또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가 본대회까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나누는 마음으로 지금 출판사 한 곳에서 일을 하시니까 한 67개 정도 출판사를 한번 세워보시는 건
0: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1: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0: 아니면 저는 67개의 책을 출판하면 어떨까요?
1: 말이 시가 됩니다.
0: 그렇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렇죠. 열매를 이제 만드셔야겠죠.
0: 네.
1: 야, 이렇게 직접 저희 전국 방송 라디오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너튜브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예, 노가영 님의 67개의 책 출간될 때까지 제가 응원하겠다는 거.
0: 감사합니다.
1: 모두가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0: 네.
1: 예,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성녀를 얘기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Better Together라는 팝송 준비했습니다. 예. 잭 존슨의 목소리로 Better Together 함께 들을게요.

0: Better Together였습니다. 잭 존슨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2주의 책 오늘은 특집의 마무리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 특집 지켜줄게. 가톨릭 출판사의 책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선 주교회의 문헌인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 바키타 성녀를 만났고요. 가톨릭 성인전에서 카브리니 성녀를 만났고 이제는 이 책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시대 일곱 교황.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대 일곱 교황에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손희성 주교님이 쓰셨고요. 저는 손 주교님이랑 연이 제 직장 이사장 주교셔서
1: 네.
0: 네, 그래서 오며 가며 인사도 드렸고 책 나왔을 때 축하드린다고 또 읽어봤다고 말씀도 드렸을 뿐더러 앞서 우리가 레오 14세 교황을 얘기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시고 또새 교황 선출되는 때에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황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0: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뭐 등등 이 일곱 교황을 그냥 쭉 한번 함께하는 패널 신부님과 나누다 보니까 예, 레오 14세 교황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고마운 책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저는 말을 못했어요.
1: 아유, 아닙니다.
0: 예, 그래서 손주교님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특집의 시작이자 끝인 지금 세계 청년대회를 만드신 교황님을 다시 만나면서 마무리하는 거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가영님에게는 이게 어떤 책으로 다가오는지 또 이주혜 책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제 저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교황님들을 잘 모르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939년에 선출되신 비오 12세 교황님부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우리와 함께한 현대의 일곱 교황의 삶과 에피소드 그리고 특징들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주교님께서 경험하신 교황님들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재밌게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볼 요한다오로 2세 교황님을 알현하셨을 때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으시거나 이제 이런 일화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제 일군 7명의 목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특집 처음에 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교황 선출 이후에 발표하신 첫 회칙입니다. 인간의 구원자. 요걸 좀 다뤘는데 오늘은 네. 교황님의 삶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가영님이 책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제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7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이끈 교황님이신데요. 폴란드 출신이시고 456년 만에 등장한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자 그리고 또 최초의 공산권 출신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연극이랑 문학을 매우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었고 이런 배우 활동 덕분에 이제 나중에 교황님 되시고 나서 엄청난 군중 앞에서 미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배우 출신다운 재능이나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으로 이제 군중의 마음을 휘어잡으셨다고 합니다.
0: 이건 탤런트라고 봐야죠.
1: 네. 예, 예.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점령을 겪으시면서 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예. 폴란드 출신이시니까.
1: 네.
0: 폴란드는 약간 낀 국가 아닙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막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힘든 느낌이랑 좀 비슷한.
1: 네.
0: 나치 독일, 소련 공산 정권.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다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되신 이후에 인간의 자유, 존엄성 더 강조하고 지키려는 신념 이것이 어려움 덕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을 지지하시고 동유럽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 붕괴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신다고 하네요.
0: 예. 이 내용을 손주교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이 풀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대 일곱 교황 만나고 있고 또 특별히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선물로 드립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네. 샵 1053 열려 있으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되겠고 또 이 교황님이 세계청년대회를 만드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며 손희송 주교님은 의정부 교구장이시고 현재 또 의정부 교구 차원에서도 세계청년대회 준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예식도 있었고 함께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다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보자면 행동하는 교황이라

0: 라고 불리셨던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별명으로 순례자 교황, 세상의 선교사 이런 별명도 있으시죠?
1: 네, 맞아요. 이제 그 이유가 교황님께서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04회 해외 순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동하신 거리만 거의 20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선교사라고도 불리셨고, 교황이 세상 곳곳을 방문한 데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어떤 강한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으셨다고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0: 예. 세상 곳곳 중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1: 그쵸.
0: 예. 1984년에 역대 교황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고,
1: 네.
0: 1989년에 또 방문하셨죠.
1: 네, 맞아요. 그때,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을 여의도에서 이제 가졌었는데요. 100만 명의 신자가 모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성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특별하게 기억에 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와 소록도를 방문하셔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직접 한국어 인사를 준비하셨대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그런 나치 독일과 소련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다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 예전에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1: 네.
0: 이건데, 그 대사 다시 곱씹어 보면, 내가 아팠다. 그러니까 네가 아픈 것도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거고, 시성식까지 해 주신 건데, 말씀하신 내용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증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의 교황 방문이, 교황 방한이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숫자가 느는 계기도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1: 네, 선종하신 지한달 만에 시복 시성 공식 절차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보통 가톨릭 교회에서 시복 시성을 위한 공식 절차가 돌아가신 다음에 5년이 지나서야 계시를 할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5년의 유예 기간을 면제하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시복 시성을 위해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다고 밝히셨고, 복자의 전 단계인 하느님의 종으로 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교황청 시성성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복자로 선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0: 예. 살아 생전에도 세상의 곳곳, 그리고 거의 끝까지 가시려고 했던 그 뜻이 돌아가신 후에도, 선종하신 후에도 직접 세상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셨다. 성인이 돼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세계 청년대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순례잖아요. 행사가 아니라는 거 저희 특집에서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는 청년들을 위한 순례이기도 하지만 청년이 받은 은총을 지금 기성세대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파견자의 마음으로 이 본대회를 마무리한 후에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시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요한 바오로 2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독재, 전쟁, 가난, 갈등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얘기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병환을 견디시면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1: 네, 마무리를 하면서 WID가 계속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합칠 수 있는 그런 연대감도 주시고 여러모로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WID 기다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전쟁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현대의 격동기에 세계 평화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교황님들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또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이제 교회에 관해서 깊이 이해해보시고 싶으시면 또 읽어보시면서 WYD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0: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예요.
1: 오, 네.
0: 근데 그 책 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고의 맞아요.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저는 이 구절도 참 인상 깊은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저는 이게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분명한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날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청년 시기를 보냈었고 뭐 지금도 종종 그런 마음을 만나게 되니까요.
1: 네.
0: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오늘 가영님이랑 전화 연결하면서 만난 성녀의 마음, 함께하고 또 소외된 사람을 보려는 마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또 혼란스러운 격동기에서 그래도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갔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정신과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전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0: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책을 67권 만드실 분이
1: 아유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보다 더 인사이트가 또 깨달음이 많으실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서 마리로사님이 얘기하신 그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두 도시 이야기의 문장과 또 저의 얘기도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배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게 미사봉헌까지도 또 탤런트가 됐다라는 그 말씀 해주셔서 연극이 끝난 뒤 준비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우리의 그 다음 파견자로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느낌? 예, 지상연극, 지상여정을 끝내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남기신 정신 뭐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1: 네.
0: 자, 이 곡 들려드리며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마지막 순서는 가톨릭 출판사였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뒤 들으셨고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만난 책 중에 손희송 주교님이 쓰신 우리 시대 일곱 교황은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마무리하는 곡 김장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입니다.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을 마무리합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런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분 없이 모두에게 고루 전해집니다. 그런 은총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4일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기쁜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첵 곡으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의 성령 송가 띄워드렸는데요. 또 아름다운 기도문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이니까 또 아름다운 곡이 탄생했어요. 저희 딸이 첫째가 이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을 오늘 특송으로 부른다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곡이 또 있나? 뭐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했습니다. 오늘 잘 불러야 될 텐데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알고 계시죠? FM 105.3MHz, 샵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름다운 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인호주사가 부르는 소원 듣고요. 갓등 중창단의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이어드립니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 속에 퍼올리게 하십시오. 말을 아낀 지혜 속에 접어둔 기도가 한 송이의 장미로 피워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날들을 뉘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 속에 물 흐르게 하십시오.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대에게 평화를 주일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누빔점 음반에서 장미송이 엮어 띄워드렸습니다. 성모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가 아니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2783님이 꼼짝도 안 하고 반드시 누워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웬나스 자매님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죠. 꼼짝도 안 하고 딱 누워가지고 할일 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시 후에 미사만 다녀오고 또쭉 누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르티노님, 비가 와서 운동 안 하고 빵톡에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며칠 전에 남겨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요. 비가 좀 며칠 동안 쫙 내려서 밖에 좀 나가기 싫기도 했는데 또 너무 덥다가 비가 오니까 후련하고 시원하기도 한 그런 지난 한 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에 소망 띄워드릴게요.

네,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의 소망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바구곤의 나 찬양하리라였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2세기 무렵 갈라티아에서 순교한 성녀 마르키나와 성녀 팔라디아가 있는데요. 이들은 성 멜레티우스가 지휘하던 부대에 속한 군인들의 아내였는데 자녀들과 함께 순교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실바누 등 23명인데요.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일만큼 또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연기가 부르는 축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정신 최윤영 프로젝트의 주님을 만나면 듣고 올게요.

네, 김연기의 축복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정우신 최은영 프로젝트 문희수 씨 목소리도 들렸죠. 주님을 만나면이었습니다. 이곡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대평화에서 노래로 떠나는 복음 여행에서 최은영 작곡가님이 처음으로 발표하신 곡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음원으로 나오게 됐네요. 반가운 곡이네요. 우리 그대평화가 배출한 곡.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주님의 숨을 통해 전해지는 장면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또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은총 가득한 성령 강림 대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비로서의 성령이시여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이루

0: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월 25일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목오동분당 보좌 김용우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합니다.

오늘은 5월 25일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인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마리아가 성령 강림 이후 교회를 돌보았던 교회를 돌보았던 영적 어머니이며 우리를 자녀로 돌보심을 감사하며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미사 중 영성 최후 찬가를 부르는 동안 재단에 모셔진 성모님께 마음을 담아 꽃을 봉헌합니다. 입당 성가 245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0: 이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0: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아드님을 낳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셨으니 사랑이 넘치는 마리아의 협력으로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하느님의 교회가 자녀들의 성덕으로 기뻐하며 모든 백성을 품 안에 모으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20절의 말씀입니다.
3: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 어디 있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남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0: 삶과 함께
1: 또한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하셨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뿔을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0: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성당을 거닐다 보면 많은 성모상을 보게 됩니다. 성모님을 표현한 성상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성모자상을 자주 봅니다.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의 얼굴은 참 평온해 보입니다. 성모님의 품이 참으로 따뜻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편 성당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성모자상과 같지만 그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성모님이 겪으신 그 슬픔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성상이 성당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성모님의 고통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모님을 생각하면 그 호칭에 담겨 있는 것처럼 어머니를 따뜻한 품을 지니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도와주실 그러한 분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맡기신 그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에게 당신 제자를 제자에게 성모님을 맡기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제자의 관계를, 성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넘어서 슬픔을 이겨내고 위로를 얻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온 삶을 살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안에 담긴 신비를 깨달아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모님과 맺는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부르며 공경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에 순종하시고 동참하신 어머니, 다정하게 예수님을 기르신 어머니, 인내로 하느님의 뜻을 품으시고 간직하신 어머니를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성숙한 아들로서 그 길을 더욱 풍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

0: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순간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슬픔을 품에 안으시는 그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품에 안으며 사랑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모범이며 참된 모성으로 자녀들을 감싸 안으시는 성모님을 따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길에 성모님의 보호를 청합시다. 성과 함께 걷는 길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하느님의 신비에 녹아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정 여시여.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또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시어 이 제사의 힘으로 저희가 교회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사랑으로 타올라 마리아와 함께 더욱 열심히 구원 활동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며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마리아께서는 티 없는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여 동정의 몸에 잉태하시고 교회의 창설자 그리스도를 낳으시어 교회의 시작을 도우셨나이다. 마리아께서는 십자가 곁에서 아드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을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은 천상 생명을 받아 새로 태어났나이다. 또한 사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의 간구를 제자들의 기도에 결합시켜 기도하는 교회의 본보기가 되셨나이다. 마침내 하늘에 올라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까지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어 천상 고향으로 들어가도록 자비로이 지켜주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의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땅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2: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2: 자비를 베푸소서.
1: 하느님의 어린 양,
2: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중땅치 안싸우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3: 예수님의 어머니도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 계셨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 영광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지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